0: 어떤 책일지 20고개로 목사님께서 힌트 주시겠습니다.
1: 아, 이 책은요.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0: 돌아온다. 그리고요, 목사님.
1: 그리고 원래는 한 권으로 붙어있던 책이 쪼개져서 두 권으로 나눠졌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요?
1: 마음 아픈 장면들도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뭐 제일 중요한 힌트는 어제 다음 책이다. 그렇잖아요.
1: 아주 중요한
0: 어제
1: 힌트네요.
0: 다음 책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15번째 책.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서 이렇게 쭉 함께 공부하니까요. 옛날에 역사시가 역사 공부하는 것도 같고 재밌어요, 목사님.
1: 예, 역사가 뭐니 뭐니 해도 재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배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그렇군요.
1: 예,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0: 자,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주제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불렸잖아요. 아, 이따가 또 퀴즈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것 겸 제사장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죠?
1: 그럼요. 좋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예. 1번 에스더.
0: 오.
1: 2번 에스라.
0: 아, 이름이 너무 뭐 비슷한데.
1: 비슷한데요.
0: 성별이 예.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 신나게 외쳐주시면서 또 오늘 장덕상 목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도 파이팅의 응원의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의 회복을 이끌었던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1: 에스더,
0: 2번
1: 에스라.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단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일이니까요 10번째 오시는 분에게 바로 미스트 선물 드리고 지나갈게요.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평일 오전 9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전국 유일무이한 성경 개관 그리고 성경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 13개 채널이 있는데 오직 부산에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극동방송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세요. 앱을 통해서는 채팅창을 통해서 메시지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두 달 만에 영덕 지역 순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막 도착하신 우리 장덕상 목사님과 함께 오늘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 목사님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공부할 책은요, 에스더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아까 목사님 시작하면서 이 책이 원래 두 권이에요 이렇게 말씀, 한 권이에요. 한 권을 지금 두 권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역사서들이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다,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다, 역대 상하가 한 권이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에스라도 한 권이었나요?
1: 예,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이어진 책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중심이 되는 내용에 따라서 두 권으로 나누어서 네,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사무엘 상하는 연합왕국의 왕들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략의 20명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 써 있었고, 역대 상하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중심, 제사장적으로 다시 남유다의 왕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술돼 있었다까지가 지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1: 성전의 관점에서 유대의 역사를 언약 중심으로 다시 돌아본 이야기가 이 역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0: 그러면 이 역대기 다음에 네, 책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인데요.
1: 네.
0: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이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네,
0: 이 역대기와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1: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약 공동체의 회복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저 단순히 정치적으로 포로의 귀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단순히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가에만 관심이

0: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에스라의 중심이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개혁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했다면 느헤미야에서는 그 공동체가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여기서 이쯤에서 아마 전율이 쫙 한번 돋았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의 여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가셨던 그 다윗 언약이,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역사를 남은 자 그루터기를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어가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거,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고요, 그 공동체를 다시 세워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지를 아주 중요한 연결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 자, 오늘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또 안부의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5843님 오셨어요.
0: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무더운 지난 여름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에서 출석하셨네요. 정말 신선해졌어요. 정답은 에스라 맞춰주셨습니다.
1: 네, 이 지금 실내 온도계를 찍어 보내주셨는데,
0: 와,
1: 온도가 22.9도입니다.
0: 42.9도 아니죠?
1: 네, 22.9도입니다.
0: 야. 부산에 올여름에 42도 넘겼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대전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니까요. 꽤 선선해진 날씨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앱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에스라 하트 땡 맞춰주셨습니다. 장덕성 목사님, 부장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서머 기간
0: 동안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아주 알차고 풍성한 사역 활동을 하셨습니다. 활기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환영의 메시지 멋있게 좀 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문자 메시지로 0229님입니다.
0: 정답은 학사 선지자 에스라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1: 네, 1772님 주셨고요. 1807님은요.
0: 에스라 맞춰주셨고요. 계절의 변화에 건강하시길 바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1: 5439님, 라마나요가치님 오셨어요.
0: 샬롬, 성경 퀴즈 정답 에스라 2번 출첵하셨습니다.
1: 네, 앱을 통해서 또 처음으로 주셨네요.
0: 학사 에스라네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1: 지금 뭐 말씀으로만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지금 목사님들께서 성경 극장에 푹 빠지셔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대본 받으셨잖아요.
0: 예. 네,
1: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0: 예, 연기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에스라의 격정적인 장면을 목사님께서 직접 연기해 주실 예정인데요. 목사님 뭐 예전에 그래도 뭐 이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혹시 그런 연극 같은, 성극 같은 거 하셨나요?
0: 제가 처음 출연한 성극에 제 역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 예수님 아닙니까?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제 역할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1: 정말요?
0: 예.
1: 나귀. 네. 와, 좀 독특한 경험인데요.
0: 선한 사마리아인 성극이었는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제일 덩치가 크다고 나귀.
1: 대사가 있었나요?
0: 그냥 저는 태우고 다니면 되는 거죠.
1: 일단 대사는 없었습니다. 말. 네, 여러분 아마 믿어보시기 바라고 잠시 후에 성경극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 번째 오셔서 선물 받으실 분 뒷자리 번호 발표해드릴게요. 1772님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미스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자, 그렇다면 이 에스라의 명장면 오늘은 어떤

어떤 대목으로 여러분들을 성경 극장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장덕상 목사님 연기력 위해서 여러분 파이팅의 메시지 많이 많이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0: 성경 극장. 무릎을 꿇고 찢어진 옷으로 기도한 에스라의 통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며 또다시 가증한 죄에 빠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도자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며 저녁 제사 때 무릎을 꿇는데,
1: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옵나니, 우리 죄악이 머리 위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포로의 종노릇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건만 또다시 계명을 버렸으니 어찌 주 앞에 서겠습니까?
0: 에스라는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는데,
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범죄한 채 주 앞에 한

0: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1: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안고 간절히 부르짖은 이 통회의 기도가 마침내 온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위대한 회개 운동의 불씨가 되었으니. 네, 와, 정덕상 목사님 나기역으로 연극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며 자기 옷을 찢고 통곡했던 에스라의 기도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가, 또 그 리더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명장면이네요.
0: 네,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로 인식되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리더죠.
1: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 누구나 맞히실 수 있는 문제 나갑니다. 자, 목사님 문제 주시죠.
0: 예, 오늘 성경극장 본문인 에스라 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앞장서 기도했던 이 사람 에스라의 공식 직함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이것 겸 제사장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예, 1번 박사, 2번 판사, 3번 학자.
1: 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아시는 분 샵 0933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한 번 더 드립니다. 1번은
0: 박사,
1: 2번
0: 판사,
1: 3번
0: 학자
1: 중에서 정답 맞히신 분 선물 드릴게요. 자, 얼른 지금 정답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목사님의 열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너무 실감이 났어요.
0: 아, 나귀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1: 에스라가 마치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아, 좋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앱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정답 단어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쉐키나 찬양단이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함께하셨습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7분 5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극장 목사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아, 제가 나귀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네. 아유, 이렇게 중요한 대사를 칠 수 있는 역할까지 올라와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 나귀를 시작하신 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데.
1: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 한번.
0: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답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예. 이 사람 에스라의 칭호는 3번 학자. 그리고 학사도 맞습니다.
0: 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학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현대 성경에는 또 학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목사님?
1: 네, 같은 의미고요. 예. 결국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이 에스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요. 이 소페르라는 단어인데 그저 단순한 연구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인 하에 하나님의 율법을 관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기초한 백성들에 대한 판결의 권한까지 가진 어떤 면에서는 좀 공식적인 종교 행정 지도자의 역할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0: 네, 와, 이 학사, 학자라는 호칭이 공식 직함이었다는 거 오늘 함께 배웠고요. 학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거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의 이름을 딴 성경 오늘 함께 개관하고 공부합니다. 정답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목사님께 화이팅의 메시지 또 응원의 메시지 주고 계세요. 0993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1: 학사 근무 중
0: 감사히
1: 듣는다고 있네요.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헤매죠? 예.
0: 목사님께서 사실 지금 네, 안경을 다른 걸 하나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이 더듬으시는 이유는 눈이 지금 잘 안 보이신다.
1: 노안이 와서.
0: 혹시 제가 읽을까요?
1: 네, 네. 아, 네.
0: 자, 그리고요. 성경환 집사님 오셨어요. 장덕상 목사님 연기 최고입니다. 이 매일 특별 게스트로 성경극장에 출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최고의 칭찬인데.
1: 저 연기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0: 근데 저는 약간 그 에스라 역 하면서 사극 톤이 좀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1: 사극 좋아합니다, 제가. 임금님들 나오는 사극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0: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목사님.
1: 하나님이시여.
0: 기가 막힙니다. 특별 게스트 매일 오시라고 우리 앱을 통해서 9586님 오셨고요. 앱을 통해서 9509님도 오셨습니다. 에스라 역에
1: 예, 네,
0: 완전히 예. 에스라 역의 찰떡이시라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하고 오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앱을 통해서 6206님 학사 맞나요? 하고 오셨고요. 문자를 통해서 1772님 정답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가 눈물 나셨대요. 1419님 목사님 화이팅 하시면서 와, 애절하게 5439님 네, 세상님 3724님 오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0191님 그리고 1419님 등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가 지하철역 놓치신 분도 계시고요 목사님.
1: 정말요?
0: 네 지금 완전 몰입하셨다고.
1: 손해배상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0: 환승해야 되는데 지금 배산역까지 갔다 돌아오신대요.
1: 큰일 났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책 역사서의 한 중간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전재건 그리고 성벽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다시 회파된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을 위한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0: 자, 목사님 그러면 이 에스라 어떤 책입니까?
1: 예, 구약성경 에스라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흐트러진 신앙 공동체를 개혁하는 재건과 개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의 내용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말씀과 순종입니다.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막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의 죄악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영적 개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영적 개혁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의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들의 삶에 있는 영적 개혁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은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 차 부장님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실지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0: 자, 이렇게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는 책, 오늘 에스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영적인 개혁,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에스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목사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었어요. 이 70년 끝에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무너진 성전과 여러 가지 훼파된 땅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1: 뭐 마음들도 굉장히 무너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았겠어요? 이미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득실거리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고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0: 그렇군요.
1: 자, 이 에스라서를 기억하실 때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총독 스룹바벨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 1차 귀환한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처음에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2차 귀환에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개혁하고 바로잡는데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죠. 자, 그래서 첫 장면, 스룹바벨이 주도한 귀환에서 스가랴의 인도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토대를 놓은 것을 보고는 옛 성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데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그게 처음 지었던 성전의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작고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저 그냥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

0: 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겠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장면에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에스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 아주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바벨론 포로기 한 1차 수룹바벨의 주도 하에 있었던 귀환 이후에 무려 60년이 지난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가 되는 장면, 오늘 함께 읽었던 대목이 바로 그 한가운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라의 귀환과 또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대목은요.
0: 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대목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 에스라 9장 9절로 15절 성경 있으신 분 펼쳐두시고 잠시 후에 저와 제가 읽을 때 소리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요, 또 언제든 여러분의 묵상 내용 또 감탄사 맞아요 목사님 아멘 아멘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입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에스라 9장 8절로 15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단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1: 학사예술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뒤늦게 가서 합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들의 공동체에 합류해서 그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저 무슨 뭐 비기독교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폐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끼리 결혼하자, 우리끼리 살자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옛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들여보내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 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에서 간곡히 권유하셨던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처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0: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뒤섞여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비해서 그 형벌을 정말 가볍게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 백성들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이 백성이 그렇게 포로기 가운데서 남겨짐을 받고 바사의 왕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그 땅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라 선지자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 교훈하던 모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감히 서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이 백성들이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회개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에스라의 심정.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의 그 잔혹한 시간을 지내고 우리가 6.25의 그 참혹한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아름답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 이 풍요로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진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일곱 족속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성전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매 맺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에스라의 호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1: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에스라 9장을 묵상해 봤는데요. 일제시대 이야기도 목사님 들려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이러한 정서를 가장 잘

0: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죠.
0: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마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다 기억하실 텐데요.
1: 와, 너무 멋지죠.
0: 바로 그 장면이 성경 속 이 대목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죠.
0: 맞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간이나 잡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셨네요.
1: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결국은 본향을 향해, 고향을 향해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본향을 향해 여전히 그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죠.
0: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0: 에볼루션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감상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끝으로 우리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1: 예,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누구로 살 것인가, 정체성과 삶의 문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대 합창제, 계속해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티켓 오픈이 시작됐고요. 빠르게 알석부터 매진이 가깝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알석 매진됐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 미리 감동 영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합창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지금 사전 예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티켓 5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좌석부터 선점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저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1: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였습니다.
0: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네, 저는 고산에 있는 에덴 반석교회에서 홍기섭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홍기옥 권사입니다. 교직 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홍기옥 교장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보람이 있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1: 특별히 말썽꾸러기들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저 결혼합니다. 또 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르친 아이가 자라서 저희 교회 청년과 결혼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지금이시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2: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장 선생님인 홍기옥 권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는 야간중학교를 그 옛날이니까요. 가난하던 시절에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밑에 지금 김장한 목사님이 섬기셨던 작은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중앙침례교회. 그래서 중학교 야학 시절에 어떤 친구가 저를 글로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김장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2: 홍 권사님이 본인을 전도해 주신 김장한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 김장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드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기호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시절 저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막 그때 생각이 나서 힘을 얻고 눈물이 나곤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지금 더더욱 큰일 전 세계 또는 북한 땅까지 선교를 하시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하고

0: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홍 권사님께는 극동방송을 듣는 차 안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0: 출퇴근 거리 한 20년 동안은 1시간 이상 왕복 거의 2시간 되는 거리를 출퇴근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그냥 차만 타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늘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퇴근하는 길도 극동방송이 있으니까 늘 힘이 나고 그렇게 해서 20년 넘게 극동방송을 천국처럼 여기면서 듣고 지금은 이제 10분, 20분 거리로 가까운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극동방송을 사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또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를 하며 차량 스티커를 통해서도 극동방송을 알립니다.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저는 지금도 처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오기를 꺼릴 때 제가 106.9를 꼭 문자로 남겨드립니다. 꼭 여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만나 라디오를 사가지고 처음 뵙는 분한테 전도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듣고 믿음이 교회는 안 나와도 믿음이 자라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믿음이 적은 자들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욕할 때 샤워할 때도 자기는 꼭 그거를 틀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초신자를 봤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 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울 때 극동방송을 딱 알려주면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차에도 106.9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저 뒤에 저 106.9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라디오를 틀어봐라. 엄청 축복된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 거다. 이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로서 직접 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0: 처음에 일고자 드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 또 저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많이는 못 드리고 있었지만 한고자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계속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아기를 가졌는데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줄 믿겠습니다 하고 태어나지 않은 손주 이름으로 한 구자를 더 신청해서 제가 두 구자를 보내게 됐는데 정말 손주가 태어나서 지금 그 손주가 6살이 됐어요. 이시온이라고. 그러다가 한 3년 지나서 또 저희 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3년 전에 아 내가 극동방송에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극동방송에 다시 세 구자를 더 신청하면 하나님이 어느 땐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작지만 5구자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1: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아, 사랑하는 홍지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런 강건함을 주셔서 저희 부족한 성도들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세민 사위, 다라 딸, 배소연 우리 며느리 집사, 아들 이초인 집사, 우리 네 명의 가정의 집사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이용환 성도, 지금은 성도이지만 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될 것을 믿고, 또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 이시온,

0: 주한 이제 사랑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셨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고마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홍권사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우선 내년 10주년에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고 남은 인생은 우리 홍기선 목사님을 섬기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정말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던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 일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이렇게 홍기옥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

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 시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지은 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만족을 얻지를 못했어요. 오랜 후 그는 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고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애씀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 떠오르죠.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처럼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빈손으로 한탄하는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가장이 내 집을 하나 갖겠다는 신념으로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합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제대로 휴가도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억척스럽게 일만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드디어 보란 듯이 내 집을 떡 장만했어요. 제법 넓은 평수에 멋진 가구도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을 장만하느라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자기의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동산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어요. 집은 넓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있는데 큰 공간이 어딘지가 모르게 비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각자 자기 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직장을 다니고 또는 타지로 나가버렸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다운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함께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참 사랑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헛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헛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생사화복, 가정의 행복이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압도되어 수고만 하며 살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참된 목적 없이 세상의 허상만 쫓다가 허무하고 헛된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수고로 집을 마련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의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성을 쌓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울 때까지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 정도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은 고사하고 아직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행복은 고사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없는 수고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땀 흘려도 그의 삶은 공허할 뿐. 자, 그러면 이런 헛된 수고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헛된 수고를 거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과 성이란 말은 다양하고도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집 또는 가문, 내 삶의 바운더리, 영토, 나라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 삶의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삶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밤낮 수고해 보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초조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허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의 짐이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비참하며 영원한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존재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며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솔로몬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종이죠. 종이 주인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가 주인이지. 종은
주인의 말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만큼 헛된 게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한탄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든계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것이 너의 노력으로 왔느냐 아니면 은혜로 왔느냐, 네가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힘차고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헛된 수고를 거치기 위해서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죠. 이 헛되다고 말할 때 그래 맞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노력과 수고의 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말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땀과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주셨습니까? 저는 1달란트입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어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30년의 복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이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하지 않고 늘 허비하고 낭비하고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사명을 등한시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때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후회 없는 삶, 헛되지 않은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꾸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는 지나간 과거고 내일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미래예요.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오늘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내일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과거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새 생명 주일이 이제 10월 25일이에요.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 것처럼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이라요, 금. 요즘 금값이 조금 떨어졌습니까? 네. 떨어져도 한 돈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60만 원. 옛날에는 돌잔치 가면 흔히 그냥 돌반지 하나 사가잖아요. 요즘은 돌잔치 가는데 돌반지는 엄두도 못 내. 여러분, 시간이 금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금과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 해요. 잠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요즘 잠이 안 와서 깼다가 또 깼다가 시계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때로는 꼴딱 밤을 새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막 더웠다 추웠다가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다면 꼭 들으세요. 우리의 걱정, 염려, 거리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거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하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때 우리는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자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 바로 자면, 누우면 바로 자면 땀 흘리고 일하니까 잠이 단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뛰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누우세요. 그러면 잠 와요.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헛된 수고를 거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솔로몬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자녀들에게로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때문에 삶에 한탄하고 헛되게 살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 농사,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농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부모된 우리가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에 떠나 있는 걸 보면서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위기요? 아니요. 정치의 위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 거목으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짐이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 생활에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게 가장 큰 후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 기업이 유산이다 이 말이에요. 유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처럼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유산을 뭘 주겠어요? 가장 귀한 거 주지 않겠어요?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명예적으로 자리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가 잘못되면 그 부모의 심정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60주년이에요. 또 다음 60주년이 되어서 120년이 될 때 여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용사로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안 계셔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0: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밥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밥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뭐 이야기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었다. 나는 그렇게 교회에 봉사했다. 그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자식들이 듣고 자식들이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게 식탁이 돼야 돼요. 시편 143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이 믿음 안에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장성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고 여러분의 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천숙한 여인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어지고 허탄해지고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녀의 눈물의 기도 자녀의 축복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주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 온갖 보화를 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꽝이다, 꽝이다. 우리 사이동계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5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5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남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된다라는 말을 덜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의 습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곤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싸워야 할 것이 많은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갈렙의 이야기가 중요한 해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수많은 전투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실제로 차지해야 하는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장 큰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그 싸움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용서, 관계의 회복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의 큰 승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어려움이 없는 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안악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높은 산지의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0: 갈렙의 자신감은 자기 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맡기신 산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큰 싸움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승리를 붙들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순종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큰 승리를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산지를 이기고 정복하고 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현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실제적인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운데 세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은 샵 0933번으로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립니다. 저희가 찬송 듣고 들어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샵 0933번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오늘은 7087님부터 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다 말기암 환자이시고요.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혜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거든요. 목사님, 이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암 환자시고 시어머니는 또 치매 증상이 있는 세 분을 이렇게 간병하시면
1: 맞아요.
0: 7087님이 많이 영육간에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1: 맞습니다. 저희 진짜로 긍휼의 마음과 또 체력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087님의 기도에 간절한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은 말기암 환자이시고 또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녀의 간절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그 친정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요 이 가정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 역시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아버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 7087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두 분의 친정 부모님과 또 한 분의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7087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요 정말로 그 부모님의 영혼을 간절히 구원하길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을 간병하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이 7087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무엇보다 우리 7087님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대로 주님 붙여주셔서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7087님 힘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8602님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환경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아멘. 네, 방금 말씀 듣고 아마 기도 제목 보내신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 8602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우리 8602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갈렙처럼 환경과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아버지

0: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며 앞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860님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일이 일어나되 아버지여 올해가 가기 전에 일어나기를 축복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860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 교회에 억지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남편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도 저에 대해서 일일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는 욕설이나 폭행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0: 네,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익명으로 보내온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또 아내분의 손에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주여 우리 남편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또 남편분이 말이 또 거칠기도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에 폭행까지 하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또 믿음의 아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남편을 아버지와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아버지요 참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삿대질에 욕설 폭행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천군 천사로 막아주시고 그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행동을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1: 아멘.
0: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익명으로 이 기도 제목을 보낸 간절한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50번과 100원의 문자로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0552님의 기도 제목은 저희 외손자 고3입니다. 대입수시 전형을 앞두고 부모도 함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보라고 권면은 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이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해서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네, 네. 우리 0552님 외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0552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외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또 진로를 정해야 될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이 손자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손자를 위하여 또 함께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만져주시어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야 됨을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랑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손자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자분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인생길 전체를 개입을 뛰어넘어 정말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는 자녀가 나올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0552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장차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0: 사실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럼요.
0: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녀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부모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붙들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 사연 보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기도 제목 소개해드렸거든요. 목사님. 지난주 저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일하시던 중에 낙상사고로 긴급하게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추신경과 허리 수술 두 번의 수술이 모두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속히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24시간 간병하는 어머니께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할렐루야.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1: 네. 네. 아유 너무 귀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익명으로 보내주셨지만 응답에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익명으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기도사연 보낸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일하시던 중에 사다리 낙상사고가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긴급하게 중추신경과 허리 수술을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두 번의 수술이 모두 다 잘 이루어져서 건강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중추신경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허리 가운데 아버지여 경추부터 척추까지 아버지여 그 모든 허리뼈들이 바르게 정렬되어지게 아멘.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정이 앞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옆에서 24시간 간병하신 어머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가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이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도록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53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감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1: 그럼요.
0: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에
1: 맞아요.
0: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 요청합니다.
1: 네. 우리 5338님 뿐만 아니라 환절기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이 시간 5338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감기가 너무 오래 가서 참 기침도 너무 많이 나고 빨리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오래전 성경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요 감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5338님에게는 이 감기의 문제 정말 어머나 또 가슴 아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요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5338님의 회복뿐만 아니라 환절기에 그리고 또 냉방병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을 주님 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부로 기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5338님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 자녀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또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의 몸에 아픈 모든 부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병원에서 치료함을 통해서 나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

0: 기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로 기쁘게 학교 생활하고 주일에는 아이들 발걸음이 학원이 아니라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참 뜻깊은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1: 제가 보낸 줄 알았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랑 똑같은데요 네. 우리 오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새로운 2학기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자녀로 기쁘게 자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학교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여 주일에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학원으로 이리저리 바쁜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믿음의 길로
0: 아멘.
1: 은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자라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자라가게 해주셔서 열방과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은 282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심방세동 증상으로 내일 오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확인 시술의 결과가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큰 병이 될까 봐 너무 염려가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검사를 앞두고 있으면 이게 너무 큰 병은 아닐까 염려하게 되죠. 목사님.
1: 맞습니다. 우리 심방세동 증상으로 내일 병원에 가시는데요.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2826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심방세동 증상으로 내일 오전에 심방세동 확인을 위하여 병원에 갑니다. 아버지요, 그 결과가 또 분명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요 정말로 그 모든 병의 원인이 있다면 깨끗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그 심방의 수축이 규칙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정맥 질환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요 균일한 맥박과 아버지요 수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0: 아멘.
1: 2826님 그 심장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평생의 아버지여 그 심장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우리 2826님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의 피가 흘러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0: 아멘.
1: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이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사랑담은교회 홍선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귀한 응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잠중인 보화. 잠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매우 재미있지만 처절하고 슬픈 러브스토리로 말씀을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91세의 노인이 가장 사랑한 여인에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두 번째 태어나는 아이였는데 이미도 11남매가 있었고 1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84세에 결혼해서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습니다. 뭐가 와요? 마음에? 아, 마누라가 여럿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새 아내로부터 11남매를 낳았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다른 아내가 12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7년 동안에 11남매를 낳았으니까 참 그 집안이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다른 세 명의 아내들이 11남매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12번째로 아들, 그 이름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친언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아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아버지 밑에 그가 자랐는데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 라반인데요. 훗날 야곱에게는 장인이 되어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14년 전 77살 때 그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형을 속이고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친정으로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사실은 그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형이 그세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함께 거주한 후에 라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날 수야 있겠냐.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그가 품삯을 정합니다. 외삼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사촌 여동생 둘째가 내 마음에 드는데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둘째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작은 딸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괜찮지.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찾아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기한이 찼으니까 작은 딸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더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한 그 저녁에 라헬을 데려가지 않고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을 첫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 장인이 된 라반을 얼른 찾아갔습니다. 장인, 너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둘째 딸을 사랑했지 레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거 없어. 네가 정말 동생 사랑한다면 7년 더 일해라. 가서 7년 동안 더 일하는 걸 하니까 나 7년 동안 못 기다립니다. 그래. 너 그럼 7일 뒤에 내가 다시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은 7년 더 해. 그렇게 약속하고 7일 뒤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아를 줄 때 레아와 함께 레아의 여종 실바를 붙여주었고 라헬을 줄 때 빌하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데 아이는 생겼습니다. 라헬은 남편은 나귀를 사랑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사실 원어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름의 뜻이 나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어린 반푼은 지도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인가를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들 없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 사랑 안 한다.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아들 줄게. 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또 임신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하

아니다.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연합할 거야. 이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였는데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연합이 안 됩니다. 드디어 넷째가 또 임신해서 넷째 낳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고 그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헬은 몸이 달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 내 여종 붙여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내 몸품에 안기면 좋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였다. 질투심이 많게 샘을 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질을 부립니다. 아들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셔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래서 빌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하가 정말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는데 그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음의 위를 받습니다. 라헬의 신의 빌하가 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납달리. 내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 납달리라는 뜻은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서 라헬이 길을 펴니까 레아가 또 시샘이 났습니다. 자기도 나도 여종을 또 들이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들이보내서 실바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아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을 거둘 때에, 밀을 추수할 때에 르우벤이 덜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합판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력 강장제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아가 네 명을 낳고 그 사이에 빌라와 실바가 또 네 명을 둘씩 낳아서 네 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을 때가 결혼하고 7년 뒤에요. 근데 그 요셉이 낳기 이전에 몇 명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기 전에 11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 레아가 셋을 더 낳아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까지 셋을 더 낳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7년 사이에 레아가 7을 낳았어요. 7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 비일 여가도 없이 연신연신 매년 낳았어요. 7년 만에 7을 낳았다는 게 애가 낳고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달이 돼야 나오니까. 그렇게 7년 만에 7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요셉을 낳자 이 야곱이 장인을 찾아갑니다. 외삼촌 사자가. 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 나 내 고향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마누라가 셋이고 애가 지금 열둘인데 그냥 가서 어떡하냐.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어떻겠냐. 너만 좋게 생각한다면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너도 좀 재산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네가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라반이 요셉에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 요거 전부 다 제가 가지겠습니다. 좋다. 다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새까만 것은 땅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양들하고 야곱의 양들하고 사흘길이 떨어지도록

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를 돌봅니다. 양쪽 다, 양이나 염소 모두 다 이 야곱이 돌보는데 참 신기하게요. 그다음부터 새끼만 낳았다 하면 알록알록한 게 나옵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새까만 게 나오는 겁니다. 새끼만 낳았다 하면 점 있는 게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건강하고 튼튼한 거는 다 이쪽입니다. 외삼촌이 와서 보니까 장인이 와서 이게 왜? 자기 양은 전부 다 비질비질한 게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바꿔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으로 하얀 거 하고 내가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새까만 거 내가 할게. 그다음부터는 낳았다 하면 건강한 건 전부 하얀 겁니다. 몇 번 바꾸죠? 라반이 열 번이나 이 노임을 바꿉니다. 참, 야곱 대단해요. 열 번씩 바꿔도. 그리고 6년 동안, 6년이 지나놓고 봤더니 야곱은 엄청나게 양떼가 많은데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장인 너네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갈 거야. 너네들도 함께 가자. 딱 달려고 그랬는데 외삼촌이 따라왔습니다. 장인 따라와서. 너 왜 이렇게 가냐. 나 네 손주들하고 인사는 해야지. 키스는 하고 가야지. 어떻게 굿바이 키스는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아, 외삼촌 사실은 외삼촌이 열 번이나 장인이 열 번이나 바꿨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나 그냥 가게 두세요. 이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갖고 있던 것을 드라빔을 점치는 거야. 드라빔 우상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기니악이 다 생략하고 그들이 가서 중간에 베델을 거쳐서 다시 베델길로 올라가서 베들레헴 막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라헬이 13번째이자 둘째 아들,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옮겨오는 베델 거치고 올라가서 에일라까지 가는데 약 10여 년 걸립니다. 10여 년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서 벌써 요셉 나이가 12, 13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살, 13살은 확실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산고가 심해서 아이가 막 태어나오는데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는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 비석을 만들어서 라헬의 비라고 이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갑자기 요셉 17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살, 자 37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죠.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요셉의 17살 되었을 때에 이 요셉의 이복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이 지금 양치는 세겜에 가서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이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자기 형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참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여기서 왜 그렇게 방황하냐. 내가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너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양치고 염소치는 목동들인데요. 응, 10명의 형제들 여기 있다가 요 세겜에 있다 요 위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세겜으로 갔어. 아니 도단으로 갔어.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어. 그가 도단에 갑니다. 도단 가는데 멀리 도단 보이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옷 보니까 그나저나 아 뭐라고 저 성경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는 못 잤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두면 안 돼. 우리 저거 죽이자. 죽이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로벤이 얘기합니다. 동생을 죽일 끝까지 없지 않냐. 여기 물 없는 웅덩이 속에 그냥 넣는 게 어때. 그리고 옷을 벗겨서 옷은 숫 염소를 잡아 피에다가 그 옷을 적,

그래서 이 옷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주면, 아, 우리 요셉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사실 로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형들이 양치를 가면 몰래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로벤이 그렇게 해놓고 잠깐 나간 사이 동생들이 웅덩이에 요셉을 넣어놓고, 아, 형들이 그렇게 로벤의 동생이고 요셉

둘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일 거 없지. 그냥 여기다 팔만 우리도. 그래서 유다가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옛날 계획성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 집에는 요셉보다 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자 그것을 거절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떤 날 바로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감옥에 들어오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 해석 결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 못할 때 복직하였던 술 맡은 관원이 이야기를 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함으로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껴서 요셉에게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다스리라. 그 요셉의 꿈 해석한 내용 앞으로 7년 동안 크게 풍년이 들고 풍년 7년 후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중간 생략.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다 알아봅니다. 오늘 45장 갑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중간 내용 전부 다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절 보고 싶습니다. 함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형들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쫙 영적으로 쫙 째려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보여요. 그때 그 형들의 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더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이게 뭐야? 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무릎는 웅덩이 속에서 아니 애굽으로 팔려갈 때 살려달라고 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당신들이 판 사람이요. 내가 이제는 막 땅에 떨어지던 간이 지하실로 막 들어갑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저를 잠깐 주목. 지금 요셉의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30살이에요. 30살. 풍년이 7년 지나갔어요. 37살. 그리고 흉년이 된 지 지금 2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라고요? 39살이에요. 39살. 언제 팔려갔어요? 17살 때. 17살. 지금은 39살. 몇 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22년 전에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다. 누가요? 형들이 누구를? 동생을 인신매매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구절 요셉 요 전장에 보면요. 요 내용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로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동생 그렇게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하는 거야.
요새부터.

0: 다 알아듣습니다. 형들이라는 이야기가. 근데 요셉은 통역을 써서 애국말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가 아마 처음에는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형들 만나면 형들 이 새끼 이게 무슨 형이야. 이거 왼수지. 왼수도 아니고 뭐예요? 보통 정말 억울하다고 느꼈을 거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이 그렇게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수없이 그래. 근데 여러분 당장 그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원수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들이 나 옛날에 팔았죠.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6절. 그 다음 구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7절 뭐라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형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인신매매 당해서 왔습니다. 처절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 과거 22년 전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며 울며 마음의 원통과 분함과 삭히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왔지만 지금 22년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이 형님들이 팔아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 해요?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어야 되는 물음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역사가 오랜 지나갔는데, 아, 지나놓고 보니까 뭐요? 내가 한 게고 하나님이다. 세상적으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성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이전 43장 44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정을 막 억제하지 못해서 가서 울고 다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당신들은 스파예요. 당신들이 정말 아버지가 있고 막내가 있다면 막내 아들 데려오기 전 너네 못 믿어. 그리고 거기다가 시므온 잡아두고 인질로 잡아두고 보내오고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도 안 믿었습니다. 야곱도. 야,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지금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고 막내 베냐민까지. 야, 내가 요셉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나 그런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안 돼, 안 돼. 근데 더 이상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든 할 수 없이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차례대로 다 세우고 다 신문해서 그곳 나와 함께 있다고 해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가 만난 모든 범사에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하면 돈 되는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놓으셨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충분히 갖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그때

0: H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가 오는 14일과 29일 각각 막을 올립니다. 지도체제와 선거교약 등 주요 현안을 오다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간 천안 백석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승수 신임 총회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공직자의 연수교육 의무화 안건을 다룹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통합 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 공직자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과 군선교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정기총회를 열어 단독 출마한 김선배 총회장 후보의 당선 요건을 둘러싼 표결 기준을 현장 결의로 결정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22일 12개 연회 감독 선거를 거쳐 다음 달 29일 광림교회에서 제37회 행정총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이번 총회에서 신임 감독 취임과 함께 글로벌 감리교회와의 선교협력 서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대한예수교장로회 외신총회가 지난 7일 제1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성봉 직상인교회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제109회기부터 부총회장을 지낸 정성봉 신임 총회장은 한국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세계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등에서 임원과 지도 목사로 활동해왔으며 2024년부터 직장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정신임 총회장은 직장 선교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의 내실을 다지고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26년째 사역해온 희망친구 기아대책 소속 문광진 선교사가 이재민들의 살림을 보관할 자물쇠 달린 양철 상자를 가장 시급한 구호 물품으로 꼽았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는 히말라야 빙하호 붕괴로 모든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양철 상자와 주방용품, 겨울 방한복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착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춘 정교한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살림을 꾸릴 때까지 길게는 10년까지 사역이 이어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호 전문가들은 또 재난 소식이 언론에서 사라졌을 때 이재민을 향한 진짜 구호가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계증운동본부가 9일 장기계증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서울시와 함께하는 제13회 서울시 장기계증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뇌사 및 각막기증인 유가족에게 생명의 별패와 리본 감사패를, 30년 전 생명부지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한 이들에게 생명 나눔 30년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기증인 유가족과 이식인이 되찾은 삶의 감사와 회고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재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슬픔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해준 기증인 가족과 신장 기증인, 이식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선교단체 FCA 소속 김진광 전도사가 칼빈대를 비롯한 수도권 7개 대학 축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모임인 허드를 이끌고 있어 화제입니다. 칼빈대 축구부 1기 선수 출신인 김진광 전도사는 부상 후 스포츠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주말 경기와 합숙으로 교회 출석이 힘든 운동선수들에게 성경 읽기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에는

2028년 LA올림픽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나현서 선수도 참석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김진광 전도사는 전국 84개 대학 축구팀 모두에 말씀 묵상 모임인 허들이 만들어지도록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옹기장이 찬양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일본 선교를 갔을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일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던 중에 엄마와 참석한 한 아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후에 들어보니까 한 번도 이 아이는 어머님께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찬양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께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 전한 사랑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주님 안에서 용기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이죠. 오늘은 여러분, 목요일 하면 어떤 날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기억나시나요? 자, 예수로 스며들다 우리 예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아직 목요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귀 쫑긋하고, 자, 1초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목요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요일. 목요일은 서로를 축복하는 날, 축복의 복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구신지, 어떠한 이야기로 축복을 함께 전하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요, 특별히 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그전에는 마음이 생기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그 사랑의 한마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있으시죠? 그 사랑의 한마디를 이 시간 보내주세요.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문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 그 중에서도 사랑의 그 한마디, 이 시간 용기 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옹기장이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9분 35초를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축복,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복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축복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고 싶으신지 이 시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축복 중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특별히 전하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케 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전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생기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그 사랑의 한마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한마디를 이 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아버지께서 이제 허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어제 이 일을 통해서 엄마랑 전화통화하면서 이 아빠가 수술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사랑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제게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빠의 물론 상처와 아픔을 또 잘 극복하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꼭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시간을 또 보내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받은 사랑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초롬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아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가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의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니까요. 이 목요일 저녁에 가을밤에 시원한 은혜의 이 합창

창재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지는 찬양은 이 대합창제에 참가하는 교회 중 하나죠. 영락교회 시온합창대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나눕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

지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지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축복의 복된 복요일을 맞아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봅니다. 775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오늘도 힘겹게 운동하는 남편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병 때문에 우울해하는 당신에게 위로보다는 상담하기에 더 급했던 나에게 당신은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 마음이 아려옵니다. 앞으로는 회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줄게요. 여보, 사랑합니다. 7756번님께서 남편을 향한 사랑의 문자 용기내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꼭 전달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들려드린 찬양은 3874번님께서 신청하셨던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죠.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나만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세요. 길을 닦고라는 말은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다가 길이 멀어서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돈, 건강, 재능을 나누어서 도로를 닦고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사고로 이웃을 죽인 부지중 살인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라고 해요. 원한도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이래도 남은 가족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복수심은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게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다 막혀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이 되면 둘째, 주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확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내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피성을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적은 언제였나요? 넓어진 자리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진 않습니까? 힘든 시집살이가 도피성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간병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돈을 불리려고 신혼초부터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여 결국 시아버님이 잔금을 치러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가족과 살다가 분가했어요. 이후 남편이 벌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부부는 전세 자금이라도 건지고자 위장이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 1절 말씀처럼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투잡을 뛰며 발버둥 칠때 시댁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합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시어머님은 병환 중에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신 뒤 소천하셨고 시아버님은 교회에 나와 소그룹 브리더가 되셨어요. 요즘 저와 남편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강암 수술을 받으신 시아버님이 식사하기 편하시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또 주일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오래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나오곤 해요. 지칠 때도 있지만 죄 많은 저를 구원하려고 구별하여 주신 새 성읍과 같은 이 환경이 감사해서 남편과 교대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어요. 내 뜻만 부르짖으며 탐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제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나도록 시집살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저와 가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이 예배 도중에 힘들어하시면 휠체어를 조용히 밀고 나오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자리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숨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좋게 말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긍휼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눈감아 주는 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죄악은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때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길을 닦아주는 도피성이 되어 내 곁에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부지 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외면치 않고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피처가 모두 막혀야 비로소 주께로 피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의 담을 허물길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지

0: 지체들이 저희를 통해 도피성이신 주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HT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두 나라가 이번에는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도로를 개통했는데요. 그동안 철도와 항공편은 있었지만 차량이 오가는 정식 도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북한은 이 다리를 관광과 무역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군사 물자 이동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 방면으로 새길이 나고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막힘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다리가 놓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위한 길목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길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웨피데이도 채워가는데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 땅에 복음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복음이 들어가 생명의 길이 트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송과 축하 사연까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풍성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하시면서 남과 북의 전쟁은 휴전 중인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친구가 점심 먹으러 온다 해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점심 다 차렸는데 빨리 오너라 친구야 하셨어요. 친구분이 또 방송 듣고 계실까요? 포항에서도 너무 귀한 기대와 기도의 한 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저의 애정하는 찬양으로 오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주댁이 출첵합니다. 7606님 반갑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해 주는 우리 극동방송 사역위에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저는 기도의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북한 땅을 생각하여 주소서 주님, 여수에서 나주 가는 길에 오 해피데이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2061님 북한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도 이렇게 구하는 기도로 출석 인사를 채워가고 있어요. 강북에서 종로로 가면서 차에서 열심히 청취 중이시라는 2139님도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마음은 해맑은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는데, 보내주신 축복의 배에 배에 배에 배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 식사 약속을 계속 기다리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요. 1222님도 저도 집사님과 점심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늦는다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네요. 유유 하시면서 출첵 보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면서 더 사랑하는, 더 축복하는 하루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더 남겨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출석 인사 선물을 한 분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께 드릴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전주입니다 하시면서 주셨던 우리 자주 찾아와 주시는 애청자분이세요. 선물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과 함께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같이 남겨주세요. 신청 찬송도 기다립니다. 샵 1069번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은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오 해피데이 들으신 분들 계실까요? 어제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정도 된 자매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여정에 대한 너무나 귀한 이야기 만나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사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 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늘 시작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자동차가 다니는 새로운 길이 개통됐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7756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 도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도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한 뼘 차이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의 도로는 몇 곳일지를 문제로 낸 적도 있었고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오가는 뭐 밀수를 포함해서 외화벌이를 위해서 오가는 그런 도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에 자동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개통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리를 포함해서 북한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는 지금 현재 기준 몇 군데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다리는 몇 군데일까요?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겨주고 계신데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라는 게 저는 다리 하면은 보통은 그 자동차가 다니거나 옆에 뭐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목에 있는 다리를 생각했는데 그 지하철이나 기차가 다니는 이 다리까지 다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도로가 합쳐서 북한과 러시아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다리는 몇 군데일지 1번 한 군데, 2번 두 군데, 3번 네 군데. 4447님은 와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그 오가는 자동차들의 사진이 검색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사용하실 이 다리의 수는 몇 군데일까요? 한 군데, 두 군데, 네 군데 가운데 정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인터뷰 시간이 끝나고 에피데이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0: 네.
1: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0: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1: 없었어요.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 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0: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1: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0: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1: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좀 우리가 살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함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되물이, 내게 되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항상, 일이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서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0: 근데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1: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 앞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지금 다니기 시작해서 그냥 처음 14년,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를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0: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1: 조선족, 조선족, 조선분이었어요.
0: 그러면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되고.
1: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지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란 데 있어요.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도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열흘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0: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십여
1: 중국말
0: 년 동안 쓰다 보니까.
1: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0: 성경을
1: 그때부터.
0: 읽어가면서요.
1: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찍어 읽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읽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0: 초등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삶을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네.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의 증언이 되리라 이 네. 말씀이 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네.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남과 북 모든 백성에게 가득할 날이 멎었는 줄 믿으면서 우리 드보라 자매님과의 정착 이야기 간증에 이어서 모든 민족 방언들 가운데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다리로 복음의 통로가 세워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일하시는 주님 역사해주세요 하시면서 두 군데 보내주신 1113님도 계시고요. 낚시 다녀오며 방송 듣고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한 군데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6072님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과 지금 러시아 사이에 다리가 몇 군데일지가 문제예요. 고백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복음의 통로가 몇 군데일지라고 생각하면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이 한 군데, 2번이 두 군데, 3번이 네 군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철도와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포함한 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6072님은 얼마 전에 그 뉴스,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9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하나 생겼죠. 아마 남편에게 물어보니 라고 하신 거 보니까 평소에 남편분께서 북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소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까지 합쳐서 정답을 샵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주님께서 이 다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정답은 3번이라고 도전해주신 9248님도 계십니다. 1번, 2번, 3번이 참 다양하게 나왔죠.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미드뱅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미드맥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JM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뼘차이 정답은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있는 다리의 수, 하나님께서 복음의 다리로 사용하실 그 다리에서 정답은 2번 두 군데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단 철도가 하나 있었고요. 이번 달에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하나 개통된 거죠. 물론 여기서 지금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 이런 뭐 물자나 아니면 사람이나 오고 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시는 역사의 길목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0113님도 철도 한 군데, 도로 한 군데잖아요. 이 다리가 북한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통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2139님도 주셨어요. 분식집 알바생입니다. 매장에 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일하느라 보기를 잘못 들어서 다시 한번 보내시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9078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874님도 주셨고요. 복음의 통로로 쓸 거면 더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군데입니다. 정말 그 길목이 트이면 트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길목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이 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철도가 복음통로로 구원 열차가 되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신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던 4447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소식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오늘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의 한 조각이 아닐까요? 다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서 복음만을 붙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고 또 믿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또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이 복음의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길목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계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여서 가슴에 대해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교회 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가 못 쓰는겨. 이 면제부가 똑같은 거예요. 507년에 그런 면제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서 성직자들이 이런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의 목적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의 목적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 나옵니다. 1장 6절, 12절, 14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배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워십인 경배와 서비스인 봉사입니다. 워십은 가치라는 의미의 워스란 단어와 신분을 의미하는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깊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내 입을 상대방의 발 앞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존경과 경의 찬양과 영광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 즉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중심을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뜻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신에게 제사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인생은 어떤 대상에게든 신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이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 영적 예배의 새로운 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식적이고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사마리인이나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에서 제의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이나 교회, 학교, 직장, 길거리 어디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 찬양과 영광을 표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즉 오십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0: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예배의 다른 요소는 서비스, 즉 봉사입니다. 서비스의 원효적 의미는 일한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섬김, 봉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가지고 오는 짐승들을 제사드리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번제단에 태우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제사장 외에는 모두가 성막의 뜰이나 성전 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서비스, 즉 봉사 섬김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봉사와 섬김의 방법으로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신자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전반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각양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교회에서 찬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께 하듯 충성스럽게 섬기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원동력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 쉽게 타락하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때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삶에서 드린 예배는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소극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더 큰 목적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kimryue0@hanmail.net입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문의는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푸른 초장,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맥락을 따라 읽어가는 거죠. 맥락을 파악하려면 이 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일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디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당연히 8장 1절부터 확인해야 아, 이 단락이 어떤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살필 수 있겠지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 그렇군요. 8장 전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그 장면의 연속선상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당부하시는 내용,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내용, 바로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8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요, 8장 15절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 15절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렇죠? 다 좋은 땅이 아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고 주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자, 주님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것을 잘 주의해라. 잘 삼가라.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How you listen. 네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건성으로 대충 듣고 있는 척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말씀에 받아 지켜 행하여 결실하게 되는가? 자,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consider carefully 잘 살펴보아라. 심각하게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아라. 주의해 보아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각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잘 삼가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요? 네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겉으로는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결실할 때 드러나지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지요. 믿으시면.

0: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은 것은 어떻게 들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지,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 빛을 보게 하는지, 그것들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척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추어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결실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될 것이라. 예,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없는 자가 있는 줄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꼭 사실은 없는데 그 없는 사람이 자신은 가진 줄로 알아요. 있는 척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걸 가진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결국에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된다고요. 예, 바로 이 장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척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때 마침 이런 일이 있었어요. 21절에 보세요. 사람들이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요 동생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마침 딱,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 찾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게 더 중요하셨어요. 뭐라 그러시는지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누구라? 이 사람들이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가족. 곧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라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을 외면하는 뭐 불효막심하고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친을 정성으로 돌보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 제자에게 네 모친이라,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함께 그 모친을 모시도록 봉양하도록 당부하고 끝까지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친 봉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혈육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그저 듣겠다고 무리를 따라 우르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실하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따라 나온 너희들이,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된 가족된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 가족들, 식구들이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듣되 저 무리들과 같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삼가고 주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듣고 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때마침 그때 있던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일이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 저쪽 편에 있는 동네로 건너가고 계셨어요. 아,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배가 슬슬 흔들리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배 위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잠드셨는데 그때 마침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 바람이 점점 세지더니 광풍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한 번씩 광풍,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불면 막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배가 뒤집히게 됐으니까요.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먼저 광풍이 몰아치니까, 배가 침몰할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오. 24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베개까지 베고 아예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주무셨어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게 된 것을,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를 미리 판단해가지고 주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보면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다 갔다가 엿바꿔 먹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너희가 믿는다면서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로 갔던

갖다 버린 것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가 그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들이고요. 주님이 심지어 모친과 동생들이 아니라 이들이 나의 진짜 가족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광풍이 내리치는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이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다간 우리가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망하고 죽었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딱 대시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8장 15절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씨가 뿌려진다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온다고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결실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길가도 있고 그들 가운데 가시 돌짝밭도 있고 그렇죠?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만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결실하여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참고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 참고 견뎌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실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누구인가? 주님이 물으시면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저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광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믿음이 정말로 작동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척은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똑같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에게 있는 믿음, 그가 말하는 믿음, 그가 믿는 척하는 거, 그건요 작동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신데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씨뿌리는 자로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유 이러다 죽을 거야, 아유 이러다 틀림없이 죽고 말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믿음,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법.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광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놀라면서 이전에 내가 알던 그것이 그분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아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송으로, 새로운 간증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는 내 과거와 자아의 한계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두지 않고 그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날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매일 아침,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 새롭다고, 여러분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매주 매주 그 찬송으로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그 참된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인생의 조각배를 때로는 광풍으로 내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침몰의 순간까지 뒤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내 믿음이 똑바로 작동하는지,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바로 이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비바람, 물결도, 파도도, 광풍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저 호수 건너, 저 바다 건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것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 또 그들에게 있는 놀라움, 그것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두려움

0: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아,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결까지도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누구신지 날마다 놀라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면 그 놀라움 속에서 이제 세상의 것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들은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한 분을 두려워하며 진정 놀라야 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놀라며 날마다 그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떨쳐내고 날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부활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제가 출장이 있어서 하루 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장대진입니다.
0: 네, 믿음으로 고 오늘도 오후 3시 일부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장고 완전체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1: 네, 장대진 고혜수 장고고요. 네. 거꾸로 고혜수 장대진 고장 요거 안 됩니다. 아, 늘 강조해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은 멘트를 줄이고 힘찬 찬양을 많이 보내드리고 또 우리 지역 부산의 소식을 잘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0: 네, 지친 이 시간 오후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0: 힘찬 찬양으로 새 힘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 시작하자마자 문자를 주셨거든요. 6574님. 이런 분들이 패밀리예요.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샵 0933, 0933 아무 이유 없이 점 하나 딱 찍어서 문자 보내보세요. 선물 받으실 후보가 되겠습니다.
0: 네, 개편 선물 이번 주까지 나가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놀랍습니다. 치킨 한 마리, 커피 쿠폰 세 분, 도넛 세트 쿠폰 두 분 드릴 예정이고, 우리의 훌륭하신 또 차유미 방송부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0: 네, 맞습니다. 힘찬 찬양과 함께 선물이 나가는 믿음으로 곧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소개를 또 굳이 해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믿음으로 고가 1, 2부로 확대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혜수 PD가 정말 은혜로운 방송을 해서 1, 2부로 하고 저는 1부에 숟가락을 얹게 됐습니다.
0: 오후 3

0: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풍성하게 만날 예정인데요. 이번 주 개편 선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또 커피 쿠폰 3분, 도넛 세트 쿠폰 2분까지 풍성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어떤 엊그제였죠? 네. 통닭 받고 싶어서 집순면 했는데 통닭과 치킨은 다릅니다. 통닭은 통닭이고 치킨은 네. 치킨이지요.
0: 그리고 또 9500님께서 점 하나만 찍어보내도 선물 준다고요? 라고 의심 가득한
1: 아, 완벽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 하나만 찍어서 일단 보내세요. 선물 받을 후보가 됩니다 했는데 완벽하게 부합하셨어요. 9500님 점 찍고 그냥 문자 보내셨거든요. 일단 선물 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할렐루야.
0: 드립니다. 정말 점을 찍어 보내셨어요.
1: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네, 여러분들
1: 실시간으로 빨리 소통해 주세요.
0: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7309님 우리 장숙경 관사님 그리고 서울에서 방송 늘 애청해 주시는 4277님 오늘 출첵해 주셨고요. 7756 9500 그리고 9507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또 4447님 오, 차피디님 한턱 쏘셨네요. 명절 선물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1: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들 생일이 명절 전날 밤 9시 30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9시 네. 30분이 딱 지나가면 생일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명절 전날 밤 9시 30분이 생일이었습니다. 4447님 저희 두 피디가 찬양 나가는 동안 이해를 하려고 애를썼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설명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0258님, 오, 처음 들어요.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실 거죠? 기대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찬양 콘서트. 저 차 안에서 이동 중인데 너무 쩌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0258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네. 이런 열성적인 참여. 아주 감사합니다. 선물 받을 후배가 됐습니다.
0: 네, 0258님. 네, 또 5865님도 보내주셨네요.
1: 네, 점 하나로 선물을 준다고요? 정말일까요? 경쾌한 목소리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하고 점을 안 찍으셨어요. 점을 찍으시지 그랬습니까?
0: 네, 점을 찍어주시면 선물이 바로 나가는 방송이
1: 점만 들어오겠네요. 자, 이제 힘찬 찬양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나른한 오후 박수도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따라 부르시면 그곳이 곧 부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다음은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에 이어서 원웨이싱어즈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대 합창제 스팟까지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아, 전국 찬양대 합창제. 제가 이제 부산 여러 목사님들 뵈면서 이 합창제를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데
0: 네.
1: 그냥 교회 성가대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0: 네.
1: 섭섭했습니다. 늘 모르시다니.
0: 네. 부산에서는 또 처음 열리는 거고 원래는 서울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1: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현당에서 주로 개최가 됐었고
0: 네.
1: 이게 50년 넘은 행사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찬양대합창제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의 찬양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대구 충성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밴쿠버에서 시온합창단이 오고요. 우리 부산 대표에서 포도원교회, 창원 양곡교회, 영락교회, 양산중앙, 사송영락연합합창단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부산극동방송 우리 또 여성합창단, 권사합창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0: 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전국 각 지역의 찬양대가 함께하는 만큼 정말 풍성한 찬양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찬양대 서시는 분들은 일단 오셔야 돼요.
0: 네,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우리 지휘자님 최고로 알고 우리 찬양대가 최고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정말 다른 교회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하나 특별히 영락교회 포함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교회들은 몇 개월간 정말 150명, 200명의 찬양대가 대규모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준 높은 찬양 또 합창 공연이 될 겁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찬양대 하시는 분 꼭 오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20명이다. 20분.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와 전국 찬양대 합창제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빠르시네요. 4277님.
0: 네.
1: 합창이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0: 네.
1: 도넛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0: 4277님. 4277님 축하드립니다.
1: 야, 합창 얘기 끝나자마자 합창 들어왔어요.
0: 네.
1: 이런 분들은 열정이거든요. 우리 0933을 일단 찍어놓고 빨리 보내야지 준비하다 보내시는 분인데 여러분 일단 합창 보내시면 관련된 내용들 쭉 보내드리니까 교회 섬기시는 교회 찬양대에 같이 보내주시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합창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가팀 중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지금 바로 합창이라고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티켓 신청 링크와 함께 전국 찬양대 합창제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서 부산 어린이 합창단,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메들리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다 부산 어린이 합창단 출신은 아니고 광주 어린이 합창단을 했었네요. 네.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오, 네.
1: 오디션을 보거든요. 아, 특별히 믿음으로 고 이거 듣고 신청했어요.
0: 오.
1: 그러면은 가산점을 드릴게요.
0: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가산점을 드린다고 합니다.
1: 네, 0933 네. 문자로 주시거나 오셔서 장 PD가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입구에서 싸우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산점 드리고 수월하게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0: 네, 또 10월 15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전국 찬양대 합창제 합창이라고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1: 4447님께서 관람 참여하고 싶습니다. 일시 다시 광고 부탁합니다. 네. 아주 정중하시죠?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10월

0: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정중했습니까?
1: 엄청나게 정중한 네. 일시 광고였습니다.
0: 4447님 네. 수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은 금요철야, 목요일은 찬양합창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10월 15일 부산 콘서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4277님은 성가대로 섬긴 지 30년 됐는데요. 합창제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기대 문자 보내주셨네요.
0: 아, 저는 부산에 계신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찬양대라고 하는 교회도 있는데 꼭 한번 오셔서 네. 한번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다음 찬양합창제는 우리 교회가 나가리라.
1: 아멘.
0: 이런 또 선한 욕심도 네. 가져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1: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정말 귀한 찬양의 축제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합창 문자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커피 한 분 남았고 도넛 한 분 남았습니다. 네. 합창 문자 주시는 분 중에 선물을 드릴 텐데 저는 그날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일단 합창 보내세요. 네, 그 다음에 문자 받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신청 링크와 홍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0: 네. 믿음 모르고 1부에서 이번 주부터 또 목사님들의 전도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이시죠?
1: 네, 부산 지역에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현장에서 발로 뛰시며 전도 훈련과 세미나 등 전국으로 항상 전도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시는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와 영접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통닭 말고 치킨 받으실 분은 영접기도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시고 아멘 샵0933으로 보내주신 분 중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의 귀한 결단 함께 기뻐하면서 추첨을 통해 영접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보내드립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우 목사님입니다.
2: 전도는 거창한 설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전도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합니다. 사람들은 전도지보다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보다 태도를 기억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공감이 이미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기도로 사람을 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힘든 순간에 함께 마음을 아파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오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조금씩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기도까지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 우물정 0933번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자, 8518님 사연인데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극동방송을

0: 알게 되면서 들을수록 찬양이 그 어떤 노래보다 좋게 들리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들이 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 시작할 때 켜서 마칠 때까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 네. 그리고 금정구에 네. 사시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해요.
0: 오,
1: 나가볼까 할렐루야. 해요.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할지 방송사에서 조언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드릴게요.
0: 네.
1: 아, 오늘 치킨 이분께 드린다고 아무 불만이 다들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1: 자, 8518님 일단 환영합니다.
0: 환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1: 아, 극동방송 네. 12시간 들으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미 믿음 생활 시작되셨습니다.
0: 아멘.
1: 자, 교회도 연결해드릴게요.
0: 네. 계속해서 합창 그리고 아멘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약속대로 합창 문자 보내신 분 중에 6914님 그리고 6048님 커피 쿠폰과 도넛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믿음으로 고 1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잠시 후에 2부는 저는 살짝 빠지고 우리 고혜수 PD가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첫 주 지금 1부 새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잘 반영해드릴 테니까 샵 0933으로 프로그램 관련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믿음으로 고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507년 전에 그 개혁이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면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지 않냐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대상에서 내 주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이거 잘 아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750년 전에

0: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한 권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지금 여기 앉은 우리 신학자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마냥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것이 다 헛디고디 되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말씀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운 중세 교회를 향해서 성경의 권위를 본래대로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독일의 말틴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스위스에 있는 증인글이나 칼빈 선생님이 개혁자들에 이어서 유럽이 개혁이 확산이 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맞서 성경적 원리를 강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대 솔라가, 이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5대 솔라가 바로 여기에서 루터, 칼빈, 증인글이 해서 5대 솔라 개혁이 나온 게 5대 솔라예요. 성경, 오직 성경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사변화된 중세 스콜라 신학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성적인 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신 성경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백석대교 신대원이 최고 이력서가 좋은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그게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열흘씩 금식시켜서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아이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 영적인 그런 메시지 나가는데 그 때가 묻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오뚜기야 오뚜기. 16세기 종교에 507년을 두고 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볼 때 그때의 개혁이, 다시 우리가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월 10일 목요일 믿음으로 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지 고민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는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2부 문을 활짝 같이 열어주셨네요. 샬롬 믿음으로고 인사해주셨어요. 이어서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성령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보여 주셨네요. 아멘 아멘. 4277님 믿음으로 고 2부도 함께합니다 올려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이에요. 서울은 많이 쌀쌀해졌어요. 다들 몸 관리 잘하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산도 바람이 꽤나 차가워졌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정말 무색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요. 또 저녁에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가도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고 살짝 춥다고 느껴질 만큼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을이 정말 이제 성큼 다가왔고 시작이 됐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4277님 아멘아멘 보내주셨고요. 6574님 2부에도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또 믿음 남겨주셨네요. 이번 주부터 확대 편성돼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풍성한 만남의 시간 가지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해 주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2부에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용 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4447님, 이부도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 감사드립니다. 또 3953님, 믿음으로 고 장피디님, 고피디님의 믿음으로 고 멋진 음성 들으며 찬양의 은혜도 함께 누립니다. 멋진 오후네요.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실시간 앱을 통해 채팅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1부는 장대진 PD와 저와 함께하는 장고 PD의 방송이고요. 2부는 저 혼자 고 PD가 진행하는 믿음으로고 함께 2부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 두근두근 창조과학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도 기도 제목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두근두근 창조과학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같이 걸어가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1: 자, 이렇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0: 두근두근 창조과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으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고 PD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0: 네, 이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1: 네.
0: 요즘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요즘에 어떻게 보내시고 계세요?
1: 요즘에는 강의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요.
0: 네.
1: 강의 나가고 그리고 방송 준비하고 또 특강들 준비하고 이사교에서 기본 과정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0: 그 기본 과정 준비하고 오늘부터 시작인데 혹시 청취자분들께서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삿교회에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오늘 바로 8시에 네, 진행이 네. 되는 거죠?
0: 네.
1: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등장하신과 동시에 인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4277님, 칠수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0: 반갑습니다.
1: 또 9507님,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셨네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또 2부 계속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필트다운인 사건 함께 살펴봤는데요.
0: 네.
1: 이 사건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당시에는 인간과 원숭이를 연결하는 잃어버린 고리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1: 한 40년 뒤쯤이었죠.
0: 네.
1: 인간의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를 조합해서 만든 조작된 화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 좀 네, 깜짝 놀라셨죠?
1: 네, 충격적이었어요.
0: 네.
1: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과학자들도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있고 또 그 오류가 사회와 교육에 들어가면 과학계보다는 그걸 다시 수정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이 필트다운인 사건은 교회가 과학을 신뢰하는 방식에 오히려 역설을 만들어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오늘은 필트다운인이 영국과 미국의 교육 그리고 각 나라의 교과서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그리고 1925년에 이 필트다운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유명한 스코프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난주 방송 말미쯤에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0: 네.
1: 필트다운인이 정말 정말로 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졌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된 건 아니었을지 궁금합니다.
0: 네,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교과서에 등장을 했습니다.
1: 네.
0: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919년 벤자민 그랜베르크가 출판한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인 엘리멘터리 바이올로지에 이 필트다운인이 등장합니다.
1: 네.
0: 그리고 한 교과서 분석에 따르면 1932년부터 1952년 사이에 출판된 교과서의 약 60%에서 이 필트다운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60%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0: 네, 그렇죠. 상당히 네. 높죠. 이 필트다운인은 단순히 과학자들의 논문에서만 거론된 것은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그림을 보고 또 인간 진화의 계통도에서 보고 또 박물관에서도 재구성된 모형을 통해서 와.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는 이 필트다운인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0: 네, 당시 필트다운인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두개골이 인간처럼 큰 뇌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1: 네.
0: 또 반면에 턱은 유인원처럼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 즉 미싱 링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증거처럼 서술되었습니다.
1: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면 영국에서는 어땠나요?
0: 네, 미국 교과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판본을 비교한 사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도 필트다운인이 상당히 중요한 인간 자료로 취급되긴 했습니다만
1: 네.
0: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는 영국의 모든 학교 교과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필트다운인을 가르쳤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영어권의 과학과 교육 문화 속에서 필트다운인이 상당히 널리 소개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이사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필트다운인에 대한 해부학적 특징에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런데도 왜 이 40~5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이 교과서에 계속 서술됐을까요?
0: 네, 바로 이 점이 필트다운인 사건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두가 무조건 믿었던 것은 아니고 발견 당시부터 두개골과 턱의 조합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1: 네.
0: 특히 미국과 유럽의 일부 인류학자들은 턱과 두개골이 같은 생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0: 시에는 이 필터다운 인에서 제공하는 설명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죠.
1: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0: 네, 첫 번째로 당시 진화론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인간 진화 모델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둘째는 영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견은 대단한 과학적 발견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네, 선임, 결국엔 이건 과학적인 선입견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또 문화적 선입견도 함께 작용했다는 말씀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과학자도 인간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1953년에 필트다운인이 조작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미 1953년 이전부터 필트다운인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1: 네.
0: 반면에 다른 교과서에서는 1953년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 필트다운인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즉 교육계의 변화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저희가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과학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인간 진화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필트다운인이 가짜로 밝혀지긴 했지만 진화론 교육이 사라진 건 아니네요.
0: 네, 그렇죠. 필트다운이라는 특정 증거는 폐기되었지만 진화론이라는 견고한 이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다른 화석과 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인간 진화에 대한 설명이 다시 구성되었습니다.
1: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인 퀴즈 출제를 해주시죠.
0: 네, 오늘 퀴즈는 미국의 진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네. 하는 퀴즈인데요. 1번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사건, 2번 스코프스 재판.
1: 네, 1번일지 2번일지 과연 미국의 진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세요. 헵시바의 찬양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두근두근 창조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님, 저희가 퀴즈를 출제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퀴즈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마
1: 방송을 잘 들으시면
0: 네, 맞습니다.
1: 될 겁니다.
0: 이제 앞으로 나눌 내용이 사실 정답 그 자체잖아요.
1: 네네.
0: 퀴즈 한 번 더 출제를 해주신다면요.
1: 네,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진화론 확산에 불소식 역할을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사건. 2번 스코프스 재판.
0: 네, 1번일지 2번일지 네. 말씀드리는 동시에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1: 네.
0: 1번일지 2번일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지난 방송 말미에 1925년 스코프스 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스코프스 재판 무슨 사건이었나요?
1: 네. 오늘 말씀드릴 이 스코프스 재판은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0: 원숭이 재판이요?
1: 네네. 네. 1925년에 미국 테네시주 데이톤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재판인데요. 당시 테네시에서 버틀러 액트라고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0: 네.
1: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에 의한 신적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했다고 가르치는 것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는 법입니다.
0: 그러면 이 스코프스 재판이 방금 말씀하신 이 법과 관련한 사건인가요?
1: 네, 그렇죠. 이 버틀러 액트라고 하는 법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0: 네.
1: 이 법은 존 워싱턴 버틀러라고 하는 테네시주 하원의원이 당시 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다윈주의가 실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0: 네.
1: 그것이 통과되었죠. 바로 이 법을 존 티 스코프스라고 하는 젊은 고등학교 교사가 이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스코프스 재판입니다.
0: 네,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였군요. 스코프스.
1: 네.
0: 이사님, 한 가지 궁금한 건 테네시주에서 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나요? 혹시 테네시주 사람들이 과학을 싫어했나요?
1: 그건 아니고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확산되면서 당시 과학과 성경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0: 네.
1: 특히 그중에

0: 그래서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커다란 논쟁이 되었죠.
1: 그러면 당시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교육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공립고등학교 교사였던 그 스코프스가 일부러 이 법을 어긴 건가요?
0: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25년 당시 테네시 주의 보수 주의는 성경적 문화의 연속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0: 즉 성경적 창조관, 복음주의 기독교, 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도덕 교육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연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창조냐 진화냐라는 논쟁과도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사님, 저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져요.
0: 네, 이 재판 과정이 재미있는데요.
1: 네.
0: 당시 버틀 액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고 ACLU라고 있는데요. 이 테네시 주의 새로운 법률에 도전할 교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 도시를 전국에 알리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1: 네.
0: 동시에 이에 동조한 스코프스가 피고인이 되었던 거고요.
1: 그런데 이 스코프스가 사용했던 교과서가 왜 필트다운 사건과 연결된다는 건가요?
0: 네, 당시 스코프스가 사용한 교과서는 조지 윌리엄 헌터가 1914년에 집필한 시빅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생물학 교과서였습니다.
1: 네.
0: 그 이 책에는 진화론이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또 생물의 형태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해왔다는 내용 그리고 인간의 진화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 스코프스가 재판을 받은 거네요.
0: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25년에 이 재판이 끝난 뒤에 이 교과서를 집필하였던 헌터가
1: 네.
0: 교과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1: 오.
0: 1926년 판 교과서에는 에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상당 부분 삭제했습니다. 또 에볼루션 오브 맨이라고 하는 용어를 development of man으로 바꾸고 진화계통도와 관련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스코프스 재판이 실제 교과서 서술에도 영향을 준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당시 재판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참여했는데요.
1: 네.
0: 방어 측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가진 유명한 변호사인 클라렌스 데로우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는 윌리엄 제닝 브라이언이 참여했는데요. 이 브라이언은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 자체가 이미 미국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1: 그래서 마치 세계의 재판처럼 보도가 됐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죠. 뉴스와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이 데이턴의 재판이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또 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재판은 미국 전체의 문화적 논쟁이 되었습니다. 특히 1925년 7월 20일에 방어 측으로 참여했던 변호사 데로우가 검찰 측 브라이언을 증인석에 앉혀서 성경과 창세기 해석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인간 진화로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필트다운인도 언급되었습니다.
1: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0: 여러분들이 뭐 그 상상하시는 것처럼 스코프스가 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25년 7월 21일에 배심원들은 이 유죄를 선고했고 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927년에 이 테네시 대법원이 버틀 액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코프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기술적인 이유로 뒤집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이유가 뭐냐면 테네시 헌법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배심원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당시 판사가 직접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죄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지 진화론 교육이 합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1: 오, 그러면 이 버틀러 액트는 계속 유지가 됐나요?
0: 네, 이 법은 1967년

0: 까지 존속했습니다. 이후에 1968년에 미국의 진화론이 확산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아칸사스의 유사한 진화론 교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법적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 이사님, 그러면 왜 이 스코버스 재판이 미국에서 진화론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0: 네, 사실 이 스코버스 재판이 진화론을 확산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코버스 재판은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을 미국 전국의 법률, 교육, 언론 그리고 문화적 논쟁으로 확대시킨 사건이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즉 단기적으로는 진화론 교육을 위축시켰지만 재판 이후에 반진화론 운동이 강해졌고 또 여러 주에서 진화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교과서 출판사들도 이 진화론을 많이 줄이게 되었죠.
1: 그러면 이 스코포스 재판은 진화론 확산이 아니라 이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0: 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1: 네.
0: 스코퍼스 재판은 미국 사회에 공립학교에서 과학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또 종교적 신념과 과학 교육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공교육의 교육 과정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7년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화론도 다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스코프스 재판이 바로 진화론을 확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진화론 교육을 위축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미국 사회 전체의 중요한 논쟁으로 만들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진화론 교육을 강화하는 한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0: 네, 정확합니다.
1: 오늘 두 사건 연결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필트다운은 과학적 증거의 문제고 또 스코프스는 학교 교육과 법률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두 사건을 함께 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0: 네, 피디님,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주장이 교과서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주장이 교육과 사회에 들어가면 그것을 수정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과학에 대한 논쟁은 순수한 과학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 교육, 언론, 문화, 종교,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 같은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네요. 단순하게 진화론은 틀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과학적인 증거이고 또 무엇이 그 증거에 대한 해석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 나눈 핵심적인 내용 담고 있는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0: 네, 오늘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진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1번 세인트 헬란 화산 폭발 사건, 2번 스코프스 재판.
1: 네, 오늘 네.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떤 재판이었는데요.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꽃 두근두근 창조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수 이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사님 오늘 핵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진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0: 네.
1: 1번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사건, 2번 스코프스 재판. 네. 입니다.
0: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2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코프스 네. 재판입니다.
0: 네, 정답은 스코프스 재판 2번이었습니다.
1: 네.
0: 오늘 한 분도 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새싹분들도 그렇죠. 많이 보이는데요. 어렵게 한 분을 선정해 왔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1: 네, 4447님.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4447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1: 네, 2번 창조과학을 있게 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9671님 저의 영성을 새롭게 진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계속해서 8518님, 7756님, 3874님, 1666님, 3357님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2번입니다. 정답 다들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오늘 필트다운인 사건에 이어서 스코프스 재판까지 정말 또 오늘 많은 지혜를 쌓은 것 같은데요. 지식을 네. 쌓은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10월 20일에 열리는 화요일에 열리는 부민교회에서 열리는 2026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번 10월 20일에 부민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뭐 대안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 사모 뭐 하여튼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얼마 전에 5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성교육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0: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전혀 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문과생들까지 이 100% 진화론으로 구성된 통합과학을 수능시험으로 치르는 거죠.
1: 네.
0: 이렇게 강화된 진화론 교육이 우리의 신앙, 특히 우리를 잇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궁금한 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상세한 내용은 극동방송이나 또 제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참가 의사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부민교회에서 열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학교에 대한 진화력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세대 혹은 교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죠, 이사님?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시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민교회 혹은 지금 바로 문자나 채팅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최일수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유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

0: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어요? 누군가가 왜 예수님 믿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져서 좋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얻고 싶은 자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자유라지요. 충분한 돈을 확보한 후에 일찍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는 파이어족이 되는 방법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유하다라는 인식도 물론 어느 정도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는 개념이거나 뭐 맡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기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공감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지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우리 그 자유함 마음껏 누리며 다

내영혼이 은총 입어 김광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신기한 경험, 그것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삶, 바로 예수 믿는 삶이겠죠.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어디 사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뒤 알게 되는 자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경이 궁궐 같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초막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바로 비교와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더 가져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남들처럼 살아야 돼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이 자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경 또 일상 속의 은혜들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약이 찬양하는 Just One, 그리고 지승진, 조수진이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409님, 저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해졌어요. 워낙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퇴근 후에도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노후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불면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요즘 붙들고 기도로 올려드린 뒤로는 요즘 잘 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꿀잠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 아닐까요? 밤새 쥐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짐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고 주무신다니 저까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0154님은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그런 압박감에 아이들도 저도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라고요. 와,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올려드릴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생기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안에 갇혀있던 새는요,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어주어도 곧바로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린 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 작은 새장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일 뿐이죠. 갇혀있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나는 날 수 없다는 익숙한 착각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작은 새와 닮아있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라는 좁은 창살, 남들과의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주눅들곤 합니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책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자유 만끽하실 분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김도현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세상의 무관심이나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더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여유죠. 오늘 하루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조건들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려 할 때 이때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참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 가볍고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빈들의 자유한 사람 전해드립니다. 양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해야 할 말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뭐 많은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지금 인생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돌이켜보면 평탄하지 않았지요. 형 에서와 경쟁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지만 그의 가정에는 아내들의 경쟁과 또한 자녀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깊은 슬픔으로 또 나날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을 자신의 침상 앞으로 불러서 모읍니다. 그래서 4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아이들을 불러서 덕담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평가하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였을까요? 열두 아들들이 자손 잘 놓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취직 잘하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정도의 덕담을 하려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9장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열두 아들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곱의 소원과 마지막 소원과 열두 아들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우리 로고스 7070 설교 시리즈가 이렇게 어떤 때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49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렇게 먼저 큰 형들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 장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은 성경에서 나온 바 같이 위풍당당, 권능의 탁월함,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주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탁월한 능력을 감당할 성품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의 끓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첩 비라에 몸을 건드렸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또한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시대가 변해도 반드시 지켜야 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 그 인간의 본성적 질서를 어기는 자,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의 끓음이 욕망으로, 물의 끓음이 자신의 또한 지나친 언어로, 또한 물의 끓음이 여러 가지 상처로 나타날 때 그 탁월성은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분노와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여동생 디나가 수치를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지만 그 상처 넘어서 그들은 과격한 복수와 잔혹한 복수로 공동체를 파괴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린 더 큰 괴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 성서, 그것은 거룩한 책인데 왜 이렇게 전혀 거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로 이 페이지를 다 메꿔 간단 말인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 성경이 불편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구약을 읽으니까 불편해요.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 중에는 야,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 넣지 말고 신약 성경만 보면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하신 그런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많은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서와 같은 윤리 도덕적 지침으로만 생각하고 신약 성경을 조금 읽다가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 뒷면에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믿음의 성경 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읽어야지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한 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상당히 지나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할 때 성경은 의외로 쉽게 읽혀지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인간을 통해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계기판이 이렇게 빨간 경고등으로 들어옵니다. 왜 경고등이 들어왔을까? 경고등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경고등이 보기 싫다고 거기에다가 딱지를 딱 붙여서 테이프로 가린다고 여러분 문제가 사라질까요? 경고등은 사라졌지만 고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부드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을 또한 사로잡으며 또한 내 마음을 불평케 할 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말씀이 나를 때로 불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오히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안에 뭘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뭘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나 또는 통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요. 이것이 믿음의 성경 읽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르벤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셨다면 르벤의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그 언약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실 때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창세기 49장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며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왕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9장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10절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르벤, 시몬, 레위를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이 부르는 한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 8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9절의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사자에 비유합니다. 절정은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것은 왕의 권위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 유다를 바라보면서 유다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지금 바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를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명시적인 복음이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는 식의 이분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이요,
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소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와 다윗의 계보를 따라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시선은 유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를 지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 읽기가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에이 못된 놈, 에이 죽일 놈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마치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실패하는 성경 읽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유다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해보면 유다 역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요셉,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도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이 애굽에서 이제 남아서 종이 되어야 될 처지에 나름대로 위기에 처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이제 변화된 유다는 바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희생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4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된 유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라는 게 이게 베냐민이지요.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형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유다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 10절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사는데 너는 그 따위로 살아라고 손가락질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내 속에 죄악과 욕망과 절대되지 않는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로 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왕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그래서 내가 진정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창세기 읽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내 통제되지 않는 감정인가? 내 통제되지 않은 욕망인가? 사람들의 인정욕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물질이 나의 왕인가? 성공이 나의 왕인가? 나는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신다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하늘 복과, 우리의 실패를 하늘 복과 구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이제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을 막 불러가지요. 스불론은 뭡니까? 바다와 항구에 관한 말씀. 이사갈은 힘센 나귀에 대한 비유. 다는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지만 동시에 뱀과 같은 위험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지만 마침내 그 뒤를 추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셀은 풍성한 먹거리,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아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요셉에 이르면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는 전투적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각 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또 한 구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 한 문장은 바로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핵심적인 문장이 됩니다. 왜 갑자기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의 성품들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다 보니까 야곱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자녀들과 성도들과 또한 능력 있는 몇몇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사람은 불완전하구나. 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구나. 르벤, 시몬, 유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베냐민에게도 폭력적인, 또한 그런 감정적인 폭력성이 자꾸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어떤 능력과 어떤 기술에 하나님 의존할 수 없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왜곡된 확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에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시는가를 그는 마침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장 24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목자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여러분, 이것은 통제되지 않을 때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심히 약합니다. 내 욕망, 내 감정, 내 언어,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한번 타고 나면 내릴 줄을

모릅니다. 수많은 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에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 언어의 감정과 내 아이디어와 내가 심취된 삶의 모습으로 그 역들을 지나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또한 기다리고 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0: 보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힘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최종적인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9장을 처음부터 읽어나가다 보면 열두 아들에 대한 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 49장을 읽어가다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찍은 그 마침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쉼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빨리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해. 수포자가 되고. 아, 영어를 못해. 영포자가 되고. 어른들은 나는 직장 가운데서 실패했어. 승진이 늦어. 아, 우리 가정은 안될것 같아. 이런 모습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 우린 너무 멀리 왔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뭐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찍으려 하는 그 마침표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쉼표가 될수 있다는 것, 도돌이표도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복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나이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1세 나이로 시골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가셨던 우리 자랑스러운 시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생각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말의 중심에 야곱의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큰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오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모든 능력보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크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쉼표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예수의 길,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넓은 대로가 아니라 복음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걷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자,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 0559번님 신청해 주신 예수의 길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남아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목요일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릴게요. 한 주 참 수고하셨어요. 이제 금요일과 복된 주말 그리고 행복한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일을 소망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 힘나게 힘차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마음 담아서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먼저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맛있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섯 분 추첨해서 황금 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리는 목요일인데요. 이어지는 찬양 7418번님께서 신청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려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피아워십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플레이트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7418님 신청곡이었고, 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찬양은요, 성남에서 듣고 계신 이 진상철 형제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4420님. 가을이라서 그런지 많이 쌀쌀해졌네요. 저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극동방송 들어서 그런지 벌써 다 나은 기분입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우리 상철 형제님은 감기 다 나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코가 꽉 막혔네요. 여러분. 아, 별로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좋은 것 많이 챙겨 먹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약도 잘 챙겨 먹을게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들을 찬양은 이분의 신청곡인데요. 1419번님께서 시선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강중현님의 시선 들려드리고요. 또한곡더 이어서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정잘해 님이 부른 비밀. 3432번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랜만에 듣는 행저질라, 그리고 늘 함께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길,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극동방송이 은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극동방송이 제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120일이 지나고 어머니의 49일도 지났네요. 견디기 힘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았고,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슬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늘 따뜻한 방송 하루의 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평안한 저녁 보내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에 진행하고 있는 이브닝 프레이즈에 먼저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도 같이 기억하고 기도했는데요. 극동방송이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 전파를 통해서 3432번님의 마음 만져주시고, 또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올해 초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해 주신 두 곡, 강중현의 시선, 그리고 정잘해의 비밀,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님의 음성으로 시선, 그리고 정자혜의 비밀, 지선의 충만. 어쩌다 보니 딱두 글자 곡들이 연이어 있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6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9월 10일 목요일,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듣기 좋지 않은 션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 선선한 바람 따라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0559님. 차는 막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보내주신 6753님. 여기는 인천 소래포구입니다. 아멘 외쳐주신 7435님도 계시고요. 와, 오늘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과 함께 퇴근하며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런 방송도 처음 듣는데 새롭고 찬양도 너무 좋다고 해서 앱을 깔아주었어요. 극동방송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6089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연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참 가슴 설레고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기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신입사원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왜이 방송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지 아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소개해 주셔서 6089님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많이 방송을 알려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이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에넌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9월 10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1136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이현준 성도입니다.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장대진 PD와 함께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보는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되고 행복한 주일 그리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뭔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야기, 굉장히 사실은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기 좋은, 다윗이 어떻게 어린 다윗이 작고 연약한 다윗이 거인이고 큰 무기들을 갖고 있었던 이 거대한 다윗을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용감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위인전에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니의 책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라이프 사인에는 우리가 두려움의 집에 갇혀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후에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이랄까요, 가장 프라이멀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깊숙한 감정 하나가 생겼는데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두려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인생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항상 뭔가 담대함, boldness 영어로, 아니면 용기, courage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거의 꼬리표처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주일학교 때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이 들었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저 다윗하고 골리앗. 근데 아니에요. 이 엘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속에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엑스트라처럼 느껴지는데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의도하시면 이분의 대사나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부분부터 자리는 잡고 있거든요. 역시 다윗의 이야기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사울왕, 골리앗,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 존재를 통해서 세 가지 용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missing courage, 실종된 용기를 사울왕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erfeit courage, 저는 이것을 모조품 용기를 저는 사울왕은 이 용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울왕이 설교를 잘 만치려고 오늘 제가 설교 타이틀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 부제는 뭐냐면 포기, 객기, 용기. 아,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지 않으세요? 기억하기 좋죠. 사울왕은 용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용기는 포기된 용기다. 골리앗의 용기는 있어요. 요 골리앗 되게 용감한 사람이야. 40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요 속된 말로 야지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용기는 객기예요. 객기. 다윗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용기, real courage, 참 용기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속해 있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울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고요. 가끔가다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골리앗 같은 객기를 부릴 때도 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가 취하고 있는 선택들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통찰해 주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울왕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포기한 용기, 포기된 용기, 포기에 대한 그냥 두려운 상황이 되면 일단은 도망가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거기 인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이 되게 길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50몇 구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말씀을 읽을 수 없지만 그 스토리 안에는 이 이야기를 다 읽어야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Do not lose heart, 영어로 낙심하지 말라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서 낙담하지 말라, 마음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이렇게 자빠진다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말합니다. 이 폭풍 같은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엘라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 골리앗이 있고 그 골리앗에 맞닥뜨리면 살아나오기 힘든 그 죽음의 지대 속에 엘라라는 단어가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한 사람 나와라. 사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선택했던 이유,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울 사람을 뽑으려고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왕의 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사울 왕, 그에게는 실종된 용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높은 보호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큰 상처를 한번 입은 사람은 장벽이나 옹벽을 높게 쌓든지 아는 자기 굴 속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적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 왕 안에 일어난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고 자기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지 못할 때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보호심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골리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이 이야기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챔피언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에는 A champion named Goliath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챔피언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누가 봐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나가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혼자서 싸우겠다고 엘라의 골짜기에 터벅터벅 들어간 사람. 골리앗은 세 가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냥 가장 개인적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압도적인 육체의 힘. 그리고 이 시대는 아이언 에이지가 들어가는 시대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로 무기를 만드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그 당대에 가장 그 무기, 최신 무기를 가졌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기록에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스토리텔링 이렇게 자세하게 노새 몸무게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이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 이 최첨단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보면 자존감이 셌던 사람입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 막 그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힘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우리 아버지는 뭐, 뭐도 해. 뭐, 이러면. 하여간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골리앗도 자신의 자신감 때문에, 좌존감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도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처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 비주얼라이즈라고 합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면 이길 수 있다. 힘들고 좌절될 때에 너가 이기는 모습을 그려라. 이런 것들이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도 자기 스스로 설득하는 말로 입으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시각화하는 거,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효용하지 않을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골리앗이 바로 그것을 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객기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골리앗은 자기 자원에 도취되어 다윗이 들고 왔던 물맷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은 인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짜 현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도 이 이마를 열어둔 채 돌 하나에 자기가 그렇게 취약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객기가 또 쓸모없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아무런 이길 가망이 없는 그곳에서는 객기가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 속에 보면 마치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용기, 다시 말하면 객기, 이 객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36절, 오늘 우리 37절부터 읽었지만 36절에 이런 말을, 36절과 37절에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선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내가 죽였던 짐승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볼뜰과 곰의 발뜰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 너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용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용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자신의 똑똑함이나 민첩함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부재로 이루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팽배한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다른 존재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라. 시편의 말씀, 다윗이 쓴 기도의 말씀.
객기와 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내 싸움을 싸우면 용기가 있다가도, 아니 객기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내가 맞닥뜨린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두려움의 골리앗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오늘 세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 아니 어떤 때는 골리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다가, 어떤 때는 객기를 부리다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들어낸 용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진 것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설교를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또는 다른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여간 용감하게 뭔가 하나님을 좀 의존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나도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을 거야라는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이 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사울, 다윗, 골리앗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다윗이 싸우면서 내가 가서 골리앗을 먼저 용감하게 내가 먼저 용기를 낼 테니까 나머지 우리 형들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사울 왕도 날 따라서 같이 골리앗을 무찔러 갑시다 하고 용기의 표본이 되거나 용기의 모델로 다윗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 스토리 속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는 전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용감한 사람과 용감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그래서 그 용감을 본받기 위한 모델링하는 에뮬레이션, 영어로 에뮬레이션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대리전이었습니다. 다윗, 골리앗이 먼저 나왔죠. 블레셋을 대표해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도 너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내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운 사람. 영어로 그것을 어려운 신학 용어입니다.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전가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 속에서도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다.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이 있어요. 이 엘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가장 우리의 primal fear, 가장 깊숙한 두려움을 극복한, 대신 싸워준, 대리전을 치른 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윗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니네들이 용기를 가지고 사탄을 극복하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라.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 닮아가는 삶 이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사람이다.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알키고스라는 헬라말을 씁니다. 알키고스의 헬라말의 번역은 챔피언입니다. 골리앗이 챔피언이었고 다윗이 챔피언이었는데 그 둘의 챔피언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알키코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죽음,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죽음인데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imputed righteous,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싸우시고 골짜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싸우셨습니다. 엘라의 골짜기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0: 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가장 인간에게 primal fear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 가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깊숙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골짜기 안에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죽음을 직접 몸에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격리됨의 두려움을 본인이 다 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판 승부로 우리가 당할 버림과 수치를 대신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이 가장 깊숙한 두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는 골리앗, 가장 큰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용기의 근원은 뭐였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에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기쁨을 누리실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기쁨이 그를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각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월식시킬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 속에서도 한 가지가 그에게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는 기쁨. 우리에게 실패의 악몽, 거절과 고독의 악몽, 질병과 죽음의 악몽이 날마다 이번 주에도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 밑에 있는 더 궁극의 악몽이 있습니다. 내 죄와 비겁함을 아는 채 하나님 심판대 앞에 홀로 서는 그 두려움. 우리에게 알키코스가 있어요. 다윗을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다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얽매이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키코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기는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먼저 가지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니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아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때로는 칼과 기근과 적신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내가 완전히 이 땅에서는 완전히 매장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용기의 근원은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 기쁨을 만들 때입니다. 잠피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반석 위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내용이죠. 이 찬송의 가사는 한국에 1892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오신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이 한국어로 작사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노아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셨지요. 민노아 선교사님은 주로 서울과 청주 지역에서 44년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러 교회를 설립하셨고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에 힘을 써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인재를 길러내셨죠. 민노아 선교사님은 1937년에 돌아가셔서 서울 양화진 제2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운 자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불편함을 주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대로 행함으로 어떤 비바람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청하는 주님의 자녀, 공감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평화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보면 유독 고집이 센 분들이 계시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을 땐 불편합니다.

형편하 기도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거나 내가 하던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자의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세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 글 보면 잠시만 전화해주라. 5분만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얼굴 보면 더 좋겠네. 도착하기 5분 전에 말만 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놓을게. 그러니까 4시간 5분만 엄마에게 주라. 미안해.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보게 된 5분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2021년 시민 공모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의 작가 이름은 엄마가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보게 된 시에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났는데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하루 중에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내어드리는가?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모두가 내 것인 것처럼 마냥 욕심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려보거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을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께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현재 상황에 의해 정당화하고 재해석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계시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뒤로한 채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궁정에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궁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비보 놀먼의 곡으로 세상의 위대한 빛 Great Light of Worl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세상의 큰 빛, 또 세상의 위대한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개념 또한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언어, 몸짓, 음악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찬송은 찬양의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이 찬송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Be Thou My Beacon을 영국 아일리시 켈틱 뮤직의 연주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켈리 윌라드의 곡으로 Willing Heart,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어서 스티브 그린의 곡으로 I Can See를 보내드립니다.

네, 스티브 그린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I Can See를 들으셨고요. 그전 곡은 캘리 윌라드의 곡으로 Willing Heart,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경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개된 곡 있죠. I will lift my hands를 Winds of Worship 15집 중에서 앤디 파크의 리드 보컬로 보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개선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에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지나간 하루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케일럽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루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였더라도, 지나간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서 오늘 이브닝 프레이즈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We Love의 말씀으로 우리 길, 그리고 피아워십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부산에서 4420번님 신청하신 Living Hope, 주예수나의 산소망, 아비갤 진스터블룸의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최예순의 산소망 Living Hope 함께 하셨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제이어스의 Love Letter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밤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졸단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는데 마음을 참 많이 씁니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고 더 쌓으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솔직히 이 말씀은 좀 뜨끔합니다. 저도 사랑보다 성과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도 정작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건네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해냈는지 보다는 누군가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지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정인의 항해, 권사랑의 주사랑 안에 살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90들 쓰시는 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샬롬 나잇과 극동방송을 통해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아멘입니다. 예.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평소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참 힘들 때야 비로소 떠오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6902번님께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 고백을 하고 있네요. 3590 쓰시는 분께서 저도 공부해야 하는데 흐흐 하시면서 자격증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꼭 붙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예, 자격증 시험 통과해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시길.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은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오벳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김도연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코미디언 밥 호프는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 밥 호프는요, 유흥업소에서 싸구려 소재로 소비되던 코미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미디로 탈바꿈시켰는데요. 그래서 코미디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30년 이상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호프처럼 미국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은 없었기에 역사상 최고의 미국인을 뽑는 투표에서도 그는 언제나 상위권에 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호프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계속해서 코미디 쇼를 진행했습니다. 10년, 20년, 무려 50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한 밥 호프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제 좀 쉴 계획은 없습니까? 전망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낚시를 즐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밥 호프는 이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몇 번이나 가도 물고기들은 박수를 쳐주지 않더군요. 저는 관객의 박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호프를 통해 많은 미국인이 즐거움을 얻었지만 호프 역시 그 박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인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피아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송 함께 하셨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5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구절구절마다 아멘이 나오는 가사인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코미디언 밥 호프 가장 오래된

되고 가장 많은 코미디 공연을 한 코미디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사람의 박수를 기대했기에 코미디 공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 그리고 동의나 공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 수요일부터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삼게 하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이 삶을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 비밀의 이름,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내 사랑과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통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순간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깨진 그릇을 강한 본드와 금가루로 붙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킨츠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원된 도자기는 원래의 것보다 더 단단하게 되고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섬기고 양보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도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마저 상하고 조각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나고 깨진 조각들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이어붙이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시와 그림의 온맘 다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부름받아 나선 이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형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이미 그랜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믿음 하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 마음 가까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이나 걱정 근심 없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시험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주면서 이길 힘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겨내고 또는 견뎌낼 힘도 갖게 되는 겁니다. 평탄하지 않은 내 삶이라고 불평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내 삶에 시험이 왔다고 투덜거리지도 말고 범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게 시험을 주셨더라도 기쁨으로 맞으면서 또 시험 뒤에 이겨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복을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질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귀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 가운데 시험과 풍파와 파도가 닥쳐오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AM은 두 채널이 있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통해서 저 북녘 땅에서는 들으실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냥 듣지만 마시고 혹시 이 시간에 깨어 계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여러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들,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함께 꼭 나눠주세요. 332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주셨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방송이 참 귀합니다. 저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도 천국 소망을 알고 또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

시라는 거, 구원자시라는 거, 북녘의 성도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매주 이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사역 중심 교회들 소개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요.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하시는 탈북민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어딘가요?
1: 인천 서구에 있는 은혜세대 교회입니다.
0: 네.
1: 네, 이 은혜세대 교회는 지난 2017년에 서울 양천구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하게 됐는데
0: 예.
1: 지금은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선교단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0: 예. 은혜세대교회 이름이 뭔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다음 세대, 뭐 여호수아 세대
0: 네.
1: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죠. 특별히 은혜세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0: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꿈과 소망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정말 이 통일시대, 통일세대로 자라나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아마 사역하실 것 같은데요. 목회자분이 북에서 오셨죠?
0: 네, 맞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최원입니다. 최원 목사님. 네. 목사님이 탈북하고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성경 통독반, 우리가 성경 백독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1: 예.
0: 그런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0: 우리 이제 탈북 이민 목회자들 중에 이제 부부 간의 출신 지역, 출신 국가가 다른 분들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1: 네.
0: 뭐 남한 출신, 뭐 북한 출신, 중국 출신 여러 이제 출신 지역들이 있죠.
1: 네.
0: 우리 최원 목사님 가정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모님이 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남북녀가 아니고 북남남녀 가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1: 예. 은혜세대교회가 이제 10년 차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해 가고 계신데
0: 네.
1: 처음에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우리 은혜세대 그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1: 네.
0: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남한 세대와 북한 세대가 함께 만났습니다.
1: 네.
0: 특별히 남한 목회자와 북한 목회자가 만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은혜 세대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1: 예.
0: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었거든요.
1: 전도사일 때.
0: 전도사였죠. 네. 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면서 담임 목회자로
1: 네.
0: 이 남한 목사님이 내려놓고
1: 네.
0: 우리 최원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세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원 목사님은 항상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 목사가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북한 사람에게 북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이 복음 통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1: 그러네요.
0: 사실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 아니겠어요?
1: 예.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더 넘어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도 세워가고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은혜 세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도 2025년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은혜 세대 교회가 2025년에 이제 세 가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 교회가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1: 네.
0: 아, 모두 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가서 이제 탈북민들을 돕고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올해 또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이제 구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 내지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사역을 또 해 가시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나누셨을까요? 기도 제목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가장 큰 필요는 재정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
1: 그렇죠. 마음을, 일꾼들.
0: 예,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꾸준하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역자. 이제 그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1: 네.
0: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교도소에서 나온 탈북민 형제들이 안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쉘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 번째, 현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1: 네.
0: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1: 아멘. 탈북민 교회들 저희가 사역을 매주 소개해드리면서 각각 참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정시설,
0: 네,
1: 재소자분들을
0: 맞습니다.
1: 위한 사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곳에 더 많은 도움과 또 관심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0: 들게
1: 네,
0: 됩니다.
1: 우리 전국에 한 50여 개 교정시설에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
0: 네.
1: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은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0: 예.
1: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관과 그런 섬김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0: 예. 이런 필요와 또 기도에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고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에 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은혜세대교회 최원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욕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에 공개된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을 끝낼 선택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전쟁이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네타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거나 양측의 보복이 반복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가거나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 국방부 내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장기 파병에 따른 장병들의 전투력 사기 저하를 우려했는데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해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헝가리의 머저르 페테르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들을 무더기로 추방하면서 전임 정부의 친러시아 노선과 결별에 나섰습니다. 오르반 아니타 헝가리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외교관들이 헝가리

에서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했다며 10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출국 시한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르반 장관은 이번 조치가 헝가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허위 정보 유포와 사이버 공격 등 러시아의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에 맞서는 유럽의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머저루 총리는 지난 4월 집권한 뒤 헝가리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주류 노선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헝가리는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전 확장 사업도 러시아 국영 기업이 맡고 있어 정책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의 석유시설과 공항, 공군기지 등을 공격해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수십 기를 동원해 사우디 남부 지역을 공격했는데요. 아브하 국제공항과 킹 칼리드 공군기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복을 예고하고 후티 측에 사우디 영토와 홍해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최근 사흘 동안 예멘의 여러 지역을 121차례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우디의 공격과 예멘에 대한 봉쇄가 중단될 때까지 사우디 본토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면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예멘 내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을 이란이 후티 반군을 각각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올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보다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습니다. 실질 GNI도 전분기보다 3.1% 늘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황으로 기업 소득이 증가한 데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인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요. 실질 무역 이익은 38조 7천억 원에서 58조 5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도 달러로 환산한 1인당 소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의 명목 소득 증가세와 환율 안정이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로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는데요. 다만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경제 성장률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4만 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이 학생들의 주요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스마트폰, 손전화기 보유 여부가 또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함흥시에서는 과거 학생들이 방과 후 숨바꼭질이나 딱지치기, 줄넘기 등을 즐겼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으로 함께 게임을 하며 어울리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학생들은 게임 진행 단계와 공략법 등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쌓고 있지만 손전화기,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경만 하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부모에게 조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함흥시의 한 중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하지 못해 속상하다며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한 뒤 150달러를 보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자녀가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형편이 어려워도 무리해 스마트폰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 학생들의 놀이 문화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또래 관계와 사회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구 15억 명의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인도 판매량은 2021년 68만 7천여 대에서 지난해에는 85만 2천여 대로 증가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제네럴 모터스가 운영하던 마하라 슈트라주 푸네 공장을 인수했고, 이 공장이 올해 하반기 완전 가동되면 인도 내수 시장에 연간 최대 1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효성은 푸네의 초고압 차단기 공장을 기반으로 인도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에 132kV급 가스 절연 차단기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HD 현대는 인도 타밀나두주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도 인도 최대 철강사 JSW 스틸과 함께 연간 조강 생산량 600만 톤 규모의 일괄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젊은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게임 업체 크래프토는 앞으로 3, 4년 동안 인도 게임 산업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뭄바이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인도 출신 걸그룹 등 아티스트 발굴과 육성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군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관련 연구는 로봇의 인지 조작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개선하는 한편 실제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캐, 무인 차량이 지상군과 함께 적이 점령한 건물을 소탕하는 도시전 시나리오도 제시됐는데요. 중국 연구진은 이 같은 로봇 전투 부대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낮은 신뢰성 등 기술적 한계가 남아있으며, 무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전장에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한 임무에 병력 대신 로봇을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군사용 로봇 개발의 주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일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사상 교육과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지난달 26일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과시할 정예 선수단을 대상으로 사상 무장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북한 당국은 역도와 레슬링, 체조, 사격, 탁구, 복싱 등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을 중심으로 신원을 재검증했고, 이달 초까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산하 훈련기지에서 비공개 사상 검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수들에게는 단순한 체육인이 아니라 일본에서 당과 최고 지도자를 위해 싸우는 결사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체류기간에는 외부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한국 선수단이나 외국 기자의 질문에는 당의 공식 입장으로만 대응하라는 행동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자본주의 문화와 상품에 관심을 보일 경우 귀국 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요. 소식통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국제대회 출전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메달 획득에 실패하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등을 동원해 선수단의 이동과 식자재 공급, 응원단 운영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려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 전국의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파주와 춘천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춘천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서울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 청주 16도, 대전과 세종 1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7도, 대전과 세종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완도, 그리고 제주도의 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목포 19도, 광주 17도, 정읍 15도, 낮 최고 기온은 목포와 광주 정읍 28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2도, 부산 20도, 울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부산 27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이 하루 동안 맑겠고요. 개성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4도, 개성 13도, 자강도 구성이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평양과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종일 화창한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양강도 지역은 대체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운기 15도, 원산 14도, 함흥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5도, 함흥 24도, 운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붙들며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성실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전은주 씨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 앨범 가운데 송재근 씨와 신용훈 씨의 연주 찬송 하나님 사랑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지며 복 많이 받는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비행을 문책하지 않으신다. 내가 침묵을 지키니 내가 온종일 신음하여 내 뼈가 쇠잔하였고 밤낮으로 당신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내 혀가 말라 뜨거운 여름날의 열매처럼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지은 죄를 당신께 자백하며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기를 내 허물을 당신께 자백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신의 인의를 입은 자마다 당신을 만날 기회를 얻어 당신께 기도할 것이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지시하며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며 인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이나 굴레로 제어되지 않으면 너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모두 기뻐하며 외치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라.

호하시는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신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시편 32편 오늘의 오프닝의 그 말씀 이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만유의 주제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한 찬송이었고요. 계속해서 영어 찬송으로 한 번 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한 후에 연주 찬양까지 올려드리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크리스찬은 한 가족이죠. 가정, 가족, 홈, 스윗홈, 참 듣기 좋은 얘기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어요. 어린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까지 다 5월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기념일들인데 1년 5월달만 가정의 달이 되지 말고 1년 12달 다 가정의 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죠. 한국 가정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한국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데 한국 가정은 핵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아요. 성경 데모대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0: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불효의 종교라고 대한민국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웠던 게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요, 기독교는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백지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 다리가 부러져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효도는 살아서 잘 모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입문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람이 효도야. 그 사람이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주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수 있는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현재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나리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남북연합 공동체 모임에서 한 간증자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0: 모르고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상숭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믿으며 거만하게 살아왔던 자신이 오늘에야 하나님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 깊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파 울 때도 같이 울어주신 나의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온 민족 세계 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언제나 나와 함께 울어주시며 늘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고향 땅 북한에 세계 곳곳에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나누어 봅니다. 함경북도에서 강을 건너와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나리 자매의 선곡 멀리 멀리 갔더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였습니다.

테너 박지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멀리 멀리 갔더니 메조소프라노 정자영 씨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 마음 간절히 담아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나리 자매 선곡이었어요. 강을 건넌 이후로 지금은 중국에서 지내며 고향 땅 북녘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남과 북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나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알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때 완전한 방법 가운데 남과 북이 서로 사랑 가운데 마주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함께 이어갈게요.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 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중국으로 달북했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당했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의사도 포기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몽골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길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안에 붙잡힌 저는 두만강을 건너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북송된다는 것은 저에게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생명도 제 딸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는 이상하리 만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던 저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남은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혈서를 쓰며 저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도문 보위부로 넘겨졌고 다시 북한 보위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조사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감옥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곳이 되었고 저는 함께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뿐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을 저의 사명의 자리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당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 함께하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청년들의 이야기, 장마당 세대의 행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안남도가 고향인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개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육체가 쇠어야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은 유다라 부르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 모든 왕이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은 다윗왕의 대를 위해서 계속 그 반열에서 왕이 나왔는데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중에 8명의 왕 중에 4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요시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네 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첫 번째 왕 아사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사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왕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설명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우리가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과 죄와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단호히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예 흉내도 내면 안 됩니다.

거짓과 악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의미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손을 잡고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당 아그리파 1세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의 독배를 마시다가 그는 성경에 벌레 먹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죄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인간이 가르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그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은 다윗 왕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죄의 모습을 몰아내며 그날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와 우상을 없앴다고 말씀합니다.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남색하는 자 뭐냐면 남자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4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마귀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성적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유다 나라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수천 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재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합장치 않은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서 놀라운 것은 그가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문제가 되는 가족까지도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15장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때로 개혁의 걸림돌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던 시저 황제를 죽이고 민족인 공화정을 세운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브루투스는 시저 황제의 신복이었고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로원이라고 하는 민족인 제도를 폐하고 이분이 독재로 가니까 원로원들과 의논해서 그를 죽이고 다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저를 따르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모의를 꾸미다가 붙잡혔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둘이 가담돼 있었어요. 아들 둘이. 그런데 본인이 집정관에 돼갖고 생언들 내리고 자기 아들이 사형되는 것을 지켜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 둘이 그 사형을 받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계획에

0: 골림돌이 되는 어머니를 단호하게 처벌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다 부숴서 찍어내 버리고 불살르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고 모든 예우를 폐하고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사실 왕의 어머니가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런데 왕이 앞서서 태후의 위를 폐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비록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장성기는 죄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15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유일한 기쁨 되시고 나의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사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습도가 낮아져 늦더위가 완화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0도, 목포, 포항이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대구 17도, 강릉 16도, 서울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4도, 춘천이 12도, 함흥 11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가 29도, 대구와 부산, 여수, 목포, 서울, 강릉이 28도, 제주 27도, 개성과 춘천, 대전, 포항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25도, 강계가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과 기쁨,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섬기는 평창교회에 서순월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담도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셨고요. 치료가 된 듯 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자는 듯 돌아가셨습니다. 서순월 권사님은 평창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그동안 권사의 사명을 잘 완수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던 권사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분이셨지요. 교육자에게 순종하셨고 교인들을 섬기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남편 장로님을 순종으로 내조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셨으며 교회와 가족을 위해 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목사님과 부족한 사모를 위해 기도하셨고 부모처럼 챙겨주셨기에 헤어짐이 너무도 서운하고 슬프지만 우리 주님 나라에 편히 계실 권사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이제 그의 자녀분들이 교회에서 일꾼들로 일하시기에 천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즐겁게 보실 것을 생각하며 위로받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서 권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전히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길 이 시간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간에겐 누구나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으며 그때를 미리 알 수도 없기에 늘 준비해야만 하지요. 죽음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짐이고 내 삶이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에는 잠깐이라고 하셨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삶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을 찾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머지않아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신앙의 선배로 인정해 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자로

잘해줄지 참 궁금합니다. 또한 본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늘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주말과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습니다.

0: 주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부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이규용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2: 9월 한 달 동안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영화 그 설교 내용 중에 영화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잠깐씩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신앙생활 모습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새신자가 오면은 그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줬던 게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 사탕 목걸이 중에서도 약간 그 과일맛 나는 사탕은 별로 맛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땅콩 카라멜만 뽑아 먹었던 어떤 그런 저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함께 이번 달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이야기 제목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땐 헌금을 성경 사이에 끼워 두었지 라고 한 페이지 넘길, 네. 그때는 헌금을 성경사에 끼워뒀지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헌금을 하라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 수많은 1,000원짜리,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쓸 때가 또 아니었잖아요. 계좌이체로 아니었고. 그래서 다 현금이었는데 그 수많은 1,000원짜리 뭉탱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깨끗한 걸 뽑아서 토요일 저녁에 야 규용아 성경책 가지고 와 해서 그 성경책 사이에 싹 끼워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깨끗한 돈 1,000원이든 더러운 돈 1,000원이든 꾸깃꾸깃한 돈 1,000원이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토요일 저녁부터 깨끗한 돈을 굳이 찾아서 성경 속에 굳이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저를 교회에 들려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가려봤나? 이거 깨끗한 돈이면 어떻고 꾸깃한 돈이면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다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엄마한테 아 엄마 헌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뭘 그걸 찾고 있어. 왜냐면 어머니가 막 그 깨끗한 1,000원짜리가 없으면 은행 가서 막 바꿔오시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런 신앙이.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해 엄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헌금 하나님 다 기뻐하셔.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옛날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윗세대들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하등 쓸모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단히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 갖추려고 했을까? 유지하려고 했을까? 깨끗한 돈 1,000원짜리를 왜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아까도 개척교회 이야기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뭐 교회 재정이 넉넉하겠어요. 뭐 성도가 넉넉하겠어요. 근데 꼭 꽃꽂이는 매주 달라졌어야 됐어요. 뭔가 막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신앙심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매주 같은 꽃 같아 보였는데 꼭 그렇게 꽃꽂이를 매주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꽃꽂이 하다가 집사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막 네가 한 게 예쁘니 내가 한 게 예쁘니 하면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신앙심에 있어서 꽃꽂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걸 꼭 붙잡으셨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단상이 이렇게 까만 단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경한 단상이죠. 그러니까 단상이라고 하면 빨간색 카펫으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고 이 카펫에 올라올 때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단상 앞에서 신발 고스란히 벗어두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청소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 단상이 뭐라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단상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빨간색 단상에 신발을, 오히려 요즘에는 신발 벗고 올라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잖아요. 신발 안 벗고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했었을까? 왜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 그렇게 쓸모없는데 뭔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지켰을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냥 불만거리는 아니구나라고 제 생각을 바꿔먹은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이어가지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체코 프라 그 낭만의 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프라에서 그 프라 대성당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부가 생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대성당을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둘러보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손을 무슨 뭐 현무암으로 조각한 거며, 이거는 뭐 예수님의 무슨 승천하시는 장면을 무슨 돌로 조각했으며 몇 년이 걸렸고 몇 명이 투입됐으며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어느 그 마인드가 있었냐면, 함께하는 교회는 달라, 이 마인드가 있었던 아주 까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저런 거 없어, 저런 허례허식가 없어, 함께하는 교회는 본질만 추구하고 깔끔하게 해놔, 뭐 이런 뭔가 그런 거에 약간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트브라 대성당을 보니까 너무 약간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 너무 좀 수준이 좀 안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뭐 별거라, 저거 다 허례허식인데 본질 아닌데, 아, 저걸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깎고 뭐 애를 썼어, 저거 다 하등 쓸모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정교하다. 처음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와, 어쩜 저렇게 미술 실력이 있을까?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으로 한 걸까? 저 프라 대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깎고 다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는 저렇게까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 쏟아본 적이 있나? 이런 반성이 점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유지하던 신앙이 그 프라 대성당을 만들던 사람들처럼 뭔가 방식은 다르지만 나도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뭔가 애쓰고 있다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그 프라 대성당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도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건 허례허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정작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거예요. 와, 그들은 되게 허례허식 같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거지만 쓸모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그 프라 대성당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쓸모는 없지만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 제 머리를 탁 스치는 정말 적합한 선물을 제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함께하는 교회 처음 사역을 왔을 때는 작은 마을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침례식 하는데 다 큰 숙녀가 노란색 머리를 하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아, 전 목사님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안녕하세요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제가 작은 마을 담당했을 때 초등학생 찬양팀이었던 친구더라고요. 엄청 이제 부쩍 커가지고 침례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스무 살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참 전에 제가 작은 마을 사역을 했었는데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저한테 또 아시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는 뭐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막 사역자들한테 선물 주고 이런 문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작은 마을 학생들 중에 딱 한 명 기억나요. 이 한 명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감사해요. 스승의 날 감사해요 하면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 있고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요만한 핸드크림이었던 거예요. 이 핸드크림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뭐 누구한테 선물 줄 거 마땅히 없을 때 핸드크림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 그 책상 서랍에 핸드크림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핸드크림 선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핸드크림을 끝까지 쓴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선물이 들어오고 뭔가 생각날 때만 쓰게 되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때 나름 감동 비슷하게 크게 받았나 봐요. 이 핸드크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제 흔히 물 같은 제형이라고 하죠. 정말 물 같은 제형, 촉촉한 핸드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 같냐면 바르고 손을 닦으면 없어져요. 아무런 핸드크림의 기능이 없는 친구였어요. 바르고 물로 헹구면 되게 뽀득뽀득해지는 되게 신기한 핸드크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크림을 제가 끝까지 다 썼던 제 인생에 핸드크림을 끝까지 다 썼던 유일한 경험이 그 친구가 준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저한테 하등 쓸모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핸드크림도 있고 핸드크림으로서의 기능도 없지만 이 친구가 그 1,000원을 투자해서 저를 위해서 다이소에서 우리 전도사님 뭐 줄까 하면서 고민했던 그 마음을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그때 당시에 약간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울 만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를 보고서 호되게 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쓸모 없는 행동이잖아 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 효용같이 없는 행동이잖아. 예수님 알지. 예수님 귀하지. 근데 예수님한테 네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너무 낭비잖아 라면서 나무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겨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거 맞아. 내 머리에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도 맞아. 근데 나에게 마음을 때로는 표현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그저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침례식을 했었죠. 바로 지난주인데 침례식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받으신 분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박수 한번 쳐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침례교단에서 베푸는 침례식은요. 어떤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셨어요?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식은. 그리고요. 침례식 이후에 일주일 지나셨죠.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 받으신 분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달라지던가요? 어떻게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레벨업 되셨나요? 솔직히 아니었죠. 똑같았을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요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침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

팀이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레벨업하는 것도 전직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고백을 위해서 저희는 지난주 한 6대의 카메라가 투입이 됐고요.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남아가지고 저놈의 써니 목사님 지치지도 않아 막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환호성 지르고 박수 쳐주고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옷 갈아입고 귀찮고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왜 했다고요?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여본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물로 접어본 카네이션이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은 꼭 어버이날쯤 돼서 접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카네이션이에요. 하등 쓸모없죠. 어따 둬요. 그 종이에 글씨도 삐뚤빼뚤 제대로 접지도 못하고 풀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심지어 버리면 눈치도 그렇게 빨리 채잖아요. 어디 버리지도 못해요. 하등 쓸모없어요. 그걸 갖고 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건강이 더 좋아지냐, 엄마 아빠의 어떤 뭐 재산이 증축이 되냐, 주식이 오르냐, 뭐 부동산이 오르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아무 쓸모없는 마음인데 받은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저는 침례식이란 어쩌면 물로 접은 카네이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카네이션 접을 거. 엄마, 아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로 접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죠. 하나님이 받고, 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헌금이나 더 해라. 가난한 애들이나 더 도와라. 응? 니네 교회 뭐 전도나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마 마음 충만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마음에 드렸던 여인처럼 저희도 지난주에 침례를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너스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년이 됐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는 제가 여름 수련회라는 것도 갔고요. 제가 좀 자랑 하나 해보자면 여름 수련회 두번다 나름 이 조그만 교회에서 침례식도 했어요. 여러분 뭐 지난주 38명 가르쳤다고요? 코너스는 한명 받았습니다. 저 사진도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 동학사 계곡에 모여서 함께 침례식을 했었어요. 사실 이 침례식을 할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침례자가 한 명인데 동학사 펜션을 잡고 가보니까 이미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침례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 놀으라고 풀장도 빌려놨거든요. 아, 그러면 풀장에서 그냥 침례식을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침례를 받은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아, 마침 저희 아버지가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저도 똑같이 할수 있어서 설레요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끝나고 하면 좋을 걸꼭 하기 전에 하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인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침례식을 베풀고 또 계곡으로 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고 이 수많은 그 수많지도 않지만 인파를 데리고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 얘한명 침례주기 위해서 그 계곡을 가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인데. 근데 제 머릿속에, 근데 침례는 마음이지. 그럼 기왕 마음 쓰는 거, 마음 좀만 더 쓰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아하는 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계곡을 내려갑시다. 라고 해서 계곡에서 침례식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따 오후에 함께 볼 영화, 정뱅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사고여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코너스 성도들이랑 해가지고, 정뱅이 마을에 수해 복구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저기 조그만 초록색 옷 입은 게 저거든요. 혹시 안 갔다고 생각하실까봐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똥물인지 진흙물인지 모를 만한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안 묻어 있는 곳이 없도록 다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서 아무

우리 닦아도 닦아도 끝나지 않는 이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저도 우리 코너스 성도들도 굉장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마을 이장님이 저희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으로 내려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식당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전요, 한동안은 외부 봉사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외부 봉사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뚝이 무너지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이 뚝보다 더 높은 마음의 뚝이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이미 너무 높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공동체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부 봉사자들은 되게 효용적인,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고 가지만 한번 드리고 가거든요. 결국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건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으로 우뚝 일어서기보다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우뚝 일으켜 세워주는 게 먼저 선행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권선필 집사님이자 정뱅이 마을의 이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효용적이지 않은 낭비하는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서 많은 걸 채워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때로는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행정이 탄탄해지면서 쓸모없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걸 왜 해? 그거 아무 쓸모 없잖아. 그거 어떤 의의가 있는 건데? 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함께하는 교회는 아무런 하등 쓸모없는 일인데도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바닥에 낙엽을 깔았던 적이 한번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잠깐 기분 좋고 말 행동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걸 그때랑 기획했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나고 치우는 게더 곤욕이었대요. 치우는데 막 바닥에 흙 있고 막 은행 딸려 와서 냄새 나 장난 아니고 막아 치워도 치워도 막 낙엽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때는 그걸 되게 같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면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낭비해도 괜찮아. 아주 효율적이지만 하진 않아도 괜찮아. 아주 효용 가치만 있지 않아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낭비와 낭반이 있는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는가? 마음만 나눠도 괜찮은 내 시간과 정성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면 마음만 드려도 기뻐하셨겠구나.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핑계로 마음도 안 드리고 있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좀 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을 수 있는 카네이션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등 쓸모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봉사와 섬김을 하는 모습도 될수 있겠고요. 지금 네팔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내 수중에 있는 돈 조금 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등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우리 교회

0: 제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마음이 닿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카네이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카네이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꼬깃꼬깃 카네이션 접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이규용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지요. 비행기 사고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요.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 기상 악화로 시야가 좋지 않으면 기장은 최신식 자동항법 유도장치에 의존해서 엔진과 감속장치의 작동까지도 모두 맡긴다고 하네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심한 고난의 비바람으로 위험하고 막막한 위기의 안개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에게도 자동항법 유도장치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의 완벽한 조종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정

경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 상점이 생긴 초창기에는 정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에는 가격표가 없었고 손님과 사장의 흥정으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사장은 손님을 봐가면서 다른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때 뉴욕의 한 잡화점에서 일하던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해 사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써붙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안 팔리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면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가격이 싸면 손님들은 물건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으면 네가 그런 가게를 차리지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정말로 가게를 나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파는 상점을 차렸습니다. 소년이 차린 5센트, 10센트 숍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오픈했고 소년은 훗날 뉴욕에서 가장 비싼 브로드웨이 233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울워스 빌딩을 세우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지만 설령 정직한 삶을 통해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내 삶에 정직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 번 시험받는 과정. 누구한테? 사탄한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도 못된 사탄한테 세 번 시험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쉽사리 세계 물정에 흘러가기가 쉽고 누가 속상한 얘기를 하면은 화를 발칵 내고 배고프면 가난하면 부모를 원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그 못된 마귀 사탄에게 시험받는 3대 시험을 받았으면 나 같은 쩔장부는 100번, 200번, 300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마귀한테 받았는데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탄이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유혹도 진짜 더럽게 유혹하는 사탄이야. 첫째, 인류도에 어긋나는 유혹이에요. 만약 이미 부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탄이요. 네가 만약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그거는 내 인격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무시하고 만일 if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여 40일 금식했으면은 모든 것이 음식이로 보이는 거예요. 음식에 환장될 정도로 그거를 알면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넘어뜨릴 수가 있느냐 어떤 마귀가 뭐라고 대답하냐 마귀 여러 마리요 수십 마리 마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성으로 장가도 안 들었어 나이 30이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예수님은 그 이성을 떠난 사람이다 암만 이쁜 여자를 갖다 둬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가지고 성공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지금 40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모든 게 음식으로 보일 거다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쓰러뜨려보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라에 돌덩어리가 많아요 내가 처음 이스라엘 가봤을 때 야 꿀과 젖이 흐르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보니까 바위, 돌 그것만 보이지 나무 한 그루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 야 어디 여기가 꿀과 젖이 흐르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목걸이 더 나은 것 같아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기 돌덩어리가 많으니까 저거 떡으로 만드는 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다. 문제가 없죠.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까지 돌덩어리 하나를 떡으로 만드는 건 조반 먹기 전이요. 그러한 분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그거 내가 못할 줄 알아?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어 달라, 땅, 땅. 그러면 그냥 떡이 그냥 뭐, 계피떡, 붙인 게 뭐. 얼마나 많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 유혹과 외로움, 여러 가지 등등에 겪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울면서 나요. 떠날 때도 울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거 없이 빨가슴 위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가. 미국의 생화학자 돌프 빈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몸무게 70kg 되는 사람, 저요. 그 70kg의 사람을 물질로 환산한다면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걸 다 환산해서 몸무게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이 낸 거예요. 2달러 98전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 원 정도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까불고 교만하면 야 너는 3불밖에 안 되는 놈인데 왜 까부느냐 그럼 할 말이 없어. 그 돈 가지고 가마솥 치킨 볶은 거나 하나 사 먹을 정도 피자 한 판 사 먹을 정도 내 몸무게에 모든 거 해서 따져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우리의 몸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물질로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어.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로 잴 수도 없는 영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요새 뭐 AI 가지고 난리 때리는데 나는 AI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나는 그래. 왜? AI가 여기 다 적어놓은 거 그

그리고 잘 알아맞히는데 AI가 내 정신, 내 영혼은 얼마짜린지 몰라요. 사람의 존엄성. 참 하나님을 섬길지도 알고 이웃을 사랑할지도 아는데 AI가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달러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연애를 언제 하는 거니? 10대에는 별로 연애에 관심이 없어요. 20대 쫙 들어서면 이성에 관심이 있죠. 30대 생활이요.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마련하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나? 40대는 자유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50대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여가라. 애들 데리고. 60대 자기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프지 말아야지. 병원 가지 말아야지. 70대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저 자식들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80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90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도 샤워를 할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도 맛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다. 평안히 살수 있다. 또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씩 사줄 수가 있다. 오늘 집에 나갈 때눈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찾아가 보세요. 맹인. 안 보여?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피눈물 나는 인내와 노력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 정신적인 영웅이요. 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뉴저지 주정부의 장애자 복지국장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목적은 초과 제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피고인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다시 국장이 되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은 영웅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웅, 기독교 초등학교에 왜 자폐아를 받나? 왜 슬로우 러닝 애들을 봤나? 왜 정신장애 아들을 봤나?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힘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못하러 어려운데 해. 그러니까 한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부자로 살진 모르지만 1등 국민은 되기가 어렵다. 마더 테레사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에도 두번 왔다 갔고 저도 그 사람을 실제로 캘카다에 있는 거기 가서 두번 만났고 미국에 한번 와서 조천기도회에 강연하는 것도 한번 들었는데 하루는 데레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가 우글거리고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있는 갈카다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나는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주고 죽음은 무덤에 만들어서 파묻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열심히 갈카다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948년 8월 8일 찬송가 한 권, 수녀복 한 벌, 성경 한 권 들고 갈카다를 갑니다. 그때의 테레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이 지나고 죽기 몇해 전까지 100여 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1979년에 평화 노벨상을 탔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누가 돌봐야 되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을 때, 우상을 배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합장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시장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사람 41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배고프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놈 그냥 떡 나와라 뚱땅 하면 그 돌이 다 떡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예수님은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법칙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 내가 배고프면 불의한 수단도 사용할 때가 있지요. 에서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잠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빵 하나를 도둑질해서 먹고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격언.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메릴린 먼로,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어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메릴린 먼로, 1962년 36살 때 어느 날 밤 그가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린 자도 많았다. 수백 명의 팬레를 자기 한번 만나고 싶다 매일 받는다고 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장담을 한 멜런.

말로 금반머리에 육체파.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가 이르기만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혹할 수 있는 멜린 맨로 삶을 포기하고 어느 날 저녁 수면제를 잔뜩 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여자 나이 36살. 헤밍웨이, 어르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All Man and Sea, 그 저서를 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총이요 뭐 잘 있거라 그러나 Farewell to Guns, 그 소설을 쓴 것이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는 몇 번이고 결혼하고 이혼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쏴서 자살을 했어. 그가 이렇게 말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말 한마디 남겨놓고 자살을 했죠. 헤밍웨이, 위대한 작가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이 빈 상태라 관리하지 못해서 그의 내면은 명성에 비해 보잘것 없었습니다. 멜론 만로나 어너스트 헤밍웨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헛것.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만약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처음에는 물질을 시험하시다가 실패하니까 신앙을 시험하는 걸로 바꿔줬어. 성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다. 또 너희는 구하는 바 주가 홀련히 그 전에 이 말이라. 곧 너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 성전 앞에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와글와글거리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출입을 하면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높이가 한 90자가량 되는데 27m 정도 됩니다. 거기서 만약 뛰어내리면은 그 센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겁니다. 인간의 욕심의 유혹이 뭐냐? 아, 내가 누군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릴게! 천사가 받쳐준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나지 않게 보호하신다. 예배당에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어떤 때 예배당 지붕 위에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수들, 사탄들 거기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텐데

여기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라. 제 기도는 하나님 골치 아프게 하니까 막아버려라. 예배당 지붕 위에는 마귀의 소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예배당은 성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때에 온전치 못하면은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하는 장소로 지붕이 변한다 그러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말씀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크고 작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로 쪽으로 갈 적이 더러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영광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영광과 영예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너나 할 것 없이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쟤 뭐 저거밖에 몰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데 전하 전신을 발명한 사람이 세미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신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와 정로를 더듬어 볼 때에 우리는 지존하시는 분 무시하지 말고 그를 가장 높은 분으로 모셔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다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런즉 우리를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의 본을 누구나 배우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 믿는 사람 찬송도 하나님의 영광을 적어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세의 시험 정치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해 하나님에게 칭찬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1929년 미국은 말할 수 없는 대공황이 왔어.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을 것이다. 그게 취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 되는 동안에

뉴 디얼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는 정치권에 그걸 내몰고 얼마 안 가서 미국이 다시 정상화가 됐다. 정상화가 됐다. 뉴 디얼,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에 그 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오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과거의 미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예수님 권세의 시험, 영광의 시험, 시장의 시험, 신앙의 시험, 거뜬히 이겨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죠.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그 찬송인데 호레이쇼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구절에 감동을 받고 작시를 해서 후에 작곡까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노래 잘하는 성도가 뉴욕에 있는 싱싱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말다툼을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수라정이 돼가지고 날라오고 이게 날라오고 저게 날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에 그 여자가 높은 소프라노 음성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니까 갑자기 장소가 조용해지면서 후렴에 구주께 도움을 구하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던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교도소가 조용해지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에 매혹이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주 하람교회 최상권 목사님입니다.
1: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열방과 북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혹시 요즘 마음속에 조금씩 커지고 있는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은 척하고는 있지만 실은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를 쓰죠. 더 많이 준비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으면서 아,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 라고 마음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두려움을 대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팀노워십의 너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시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널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는 내 방패다. 라고요.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는 두려운 것 같은 거 느끼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무섭지 않잖아. 라고 이렇게 책망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보여주시죠. 사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방패로 삼기도 하고요. 사람을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능력과 경험을 방패로 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킨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으로 꾸려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잠히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또 함께 나눌 오늘의 묵상 글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 아침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 함께 꾸려가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현석주 이계명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신윤원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한 땅 귀한 성의 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돌아왔어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26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타파하는 법,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셔도 되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또 함께 묵상글 나눌 예정입니다.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약속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9509번님께서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함께 선포해 주셨고요. 1419번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1527번님 0720번님도 함께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대한의 찬양이죠. 내 안에 있는 것 함께 나누고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과 말씀의 은혜에 퐁당 빠져보는 시간, 바이블랜드. 네, 매주 금요일 바이블랜드로 함께 합니다. 저번 주에는 아주 힘찬 찬양 퀴즈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찬양과 말씀의 은혜로 퐁당 빠져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고 묵상의 시간 가져보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본문 말씀과 묵상글 먼저 받아보시고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주세요. 약속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대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불안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을까봐 두려운 것, 지키고 싶은 것, 혹시 무너질까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려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라고요. 기도는 두려움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네, 세움의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41분 29초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심되고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죠. 당장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기보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심을 믿고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아침 다시금 힘을 내겠습니다. 라고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잠시 후에 나눌 오늘의 기도문도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네, Only by Grace 영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49분 27초 지나가고 있어요. 4032번님, 3760번님, 1150번님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0720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모든 말씀에 공감되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그 어떠한 두려움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확신을 함께 고백해 주셨는데요. 이 아침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음으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눌게요. 함께 받아보시고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은 척했던 마음도, 잃어버릴까봐 붙잡고 있었던 것들도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돈과 사람과 능력과 환경을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붙들고 있었던 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순 없지만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제 삶을 지켜주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해주세요.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방법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마음 함께 나누면서 이 아침 이렇게 시간 함께 보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약속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트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함께 들어보실까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

문자.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대합창제 소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좌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각 교회에서 성가대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합창제이기 때문인데요. 전국 그리고 밴쿠버 시온 합창단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귀한 이 자리에 우리 성가대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관련된 정보 그리고 티켓 신청 링크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 시간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서울에서 열려서 우리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이 찾아가기 참 힘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가득히 메꿔주셔서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귀한 은혜 함께 누리고 이 부산 지역에 다시금 합창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고 감동의 영상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영상 함께 보시고 티켓 신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식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63번째 수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실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운동력이 있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천하 만민에게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언제나 자신보다 하나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과 앞선 복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들이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드러나는 현상은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안이란 힘이나 격려, 용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수고를 감당할 때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으며 마음의 격려를 얻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면 그 반대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또한 복음의 일꾼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한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요. 그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을 깨뜨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세 번째 복음의 일꾼들의 수고로 나타나는 현상은 풍성한 이해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음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그 비밀의 영광이 복음의 일꾼들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아직도 비밀로 감추어진 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들은 복음의 변방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을 힘을 다하여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복음의 일꾼 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세 가지, 즉 마음의 위안을 끼치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또한 풍성한 이해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처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만약 복음의 일꾼들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4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성경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권하지 않으며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풍성하고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단과 이단 사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골로새 교회에도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여러 이단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이단들은 어떤 것을 주장했을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깊이 믿어야 된다고, 더 높이 믿어야 된다고, 더 깊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꼬드기며 속입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것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하고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세미나나 특별 프로그램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고 본받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단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힘이 있고 그들의 교묘한 말이나 궤변이나 달콤한 유혹에도 늦건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은 복음의 일꾼이 수고한 자리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그 어떤 이단의 세력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먹구구식이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와 순서와 순리와 절차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와 절차대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2만 명을 먹이실 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시며 배분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무질서는

0: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아니며 자랑거리는 도덕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들이 수관 자리 뒤에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영적 미성숙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식물에 비유하면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진 건물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수고한 자리에는 이두 가지 결과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먼저 공동체가 질서 있게 행하는가, 다음은 공동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를 돌아보시지요.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바르게 사역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폐를 끼치는 일들만 한 것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사역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풍성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단들의 공격이나 비성경적인 교리에 빠지지 않고 속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정결과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질서 있게 행해야 하며 더욱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이 참된 기쁨을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도 나도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생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관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kimryu20@hanmail.net입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문의는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힘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다 밑에 계십니다. 정말 수고로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정성 물질을 쏟으시는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꼬리를 내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집을 딱 나서면 바람이 샥 부는데 지난 한 주간 그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좀 살 것 같다. 네, 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달력을 넘겼더니 9월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중에 한 문장이었습니다. 캘리그래프 글씨로 적힌 글씨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가을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달린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언제나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3장 12절 오직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걷지 않고 달린대요.

14절 마지막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만이 아닙니다. 그가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여기도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늘 마음에 담는 멘토는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도사다,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의 눈으로 그 수많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 사람은 목회자예요. 목사,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사역, 쉼 없이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옥에 갇히고 괴로움의 순간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앞으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사도바울 하면 달리는 인생, 아 나도 달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강조점이 조금 달리 다른 쪽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면 맨 마지막 문장 달리다, 달리다, 달리다였는데 이번에는 그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달렸을까? 무엇 때문에 달렸을까? 어떤 목적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 달리는가?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은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 부모님이 하라니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려고? 왜 열심히 일합니까? 간단하죠. 돈 벌려고, 집 살려고, 빚 갚으려고, 좀 더 많은 것 누리며 편안하게 살려고. 왜 열심히 봉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심에 대한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잡으려고 달려가요. 목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 아닙니다. 열심히 달리는 까닭은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잡으려고 성취하려고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과 부활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앞선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이야기하다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를 말하는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신 첫 번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간다. 그러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나의 영광에 예수님처럼 이루고자 하노라.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 칭의, 죄를 용서받은,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마지막, 영화, glorification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지막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란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예수의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로잡힌 게 뭐예요? 그 사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지,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열방에 전해야지, 이 사명에 그는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는 사울을 뒤집어 엎으시고 꽉 붙잡으셨어요. 너 정신 차려. 넌 나를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사람이야. 꽉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려면 우리의 신체 중 뭘로 붙잡죠? 네, 손으로 붙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꽉 붙잡으셨어요. 처음에는 등허리 쫙 붙잡았겠죠? 딱 어깨 치면서 너! 양 어깨를 딱 잡으셨을 거예요. 말 안 들은 경우 어딜 붙잡을까요? 네, 머리끝도 이제 딱 붙잡아서 따라와! 이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잡았을까요? 예수님 손을 붙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도 계시지만 주로 언제나 앞길 앞에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자 예수님 손 꽉 잡았어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언제나 나의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비전을 허락하셔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달리니까 붙잡고 달린 거예요. 안 그러면 질질 땅에 끌려가니까 예수님 속도 맞추고자 딱 붙잡고 같이 뛰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셔야 되는데요. 목소리 톤을 약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셋째,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것. 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자 달려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쭉 손 꼭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고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주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꼭 보면 명령 다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합니다. 소명 잘 감당하였구나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잡는 게 뭐예요? 주님 주시는 상 주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니까 저 주세요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사명의 완수,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는데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마라톤 속에서 월계수관을 쓰듯이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관한하시 이렇게 딱딱 씌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신약성경의 다양한 면류관이 소개가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사도 요한이 쓴 면류관이죠. 지도자인 베드로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또한 목숨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싸워간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아 하늘나라 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갔을 때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면류관이 있는데 누구는 면류관이 없어요. 누구는 큰 면류관인데 누구는 조그만 얇은 면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면류관 받아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점을 분명히 하지만 잘 달리고자 할 때는 복장이 달라요. 이번 여름휴가 때 저희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고 저희 첫째는 전라도 익산에 특전사로 있는데 광주로 와가지고 광주 비행장에서 제주도로 왔고요. 첫째는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왔습니다. 오는 시간이 다 달라서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매번 픽업을 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여름휴가 중에 우리 식구들의 공동의 목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를 갔을까요? 한라산을 오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네 갔습니다. 두 사람은 올라간 적이 있고 두 사람은 올라가지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내 식구가 같이 오르자 언제 기회가 있겠느냐 하고 수요일을 택해서 한 달 전에 예약해서 한 번에 800명 올라갈 수 있는데 예약제로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오르고자 했습니다. 성판화 코스로 예약을 해서 준비했는데 전날엔 비가 와서 입산 금지. 근데 저희가 가는 날에는 날이 개가지고 새벽부터 입산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물 끓이고 사발면 챙기고 5시에 김밥집 여는 곳이 있어가지고 김밥 사가지고 6시에 땡 출발해서 성판악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데만 4시간. 물론 이제 저만 10분 좀 늦었어요. 네, 저는 즐기느라고 사진도 찍고 하느라고 저는 조금 늦었는데 4시간 걸렸어요. 정상에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이렇게 좀 전망을 즐겼습니다. 내려오는데 꼬박 3시간 반 걸렸어요. 보통 한 4시간 올라가는 데가 사실 별로 많지 한 3시간이면 다 올라가는데 보통 4시간 올라가면 보통 2시간 반 걸리면 내려와야 돼요. 등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3시간 반 걸렸다는 건 뭐예요?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 온 뒤라서 약간 미끄러워서 돌 하나하나 돌길이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 네 사람이 올랐다는 걸 지금 증명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고 소상권 침해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 식구들이 다 저를 네,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다만 첫째 아이만 카톡 프로필 사진에 본인이 공개한 사진만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백록담 네. 특전사라서 포즈가 다르죠. 저 사진도 여러분 줄 서서 한 10분 뒤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식구들 사진도 찍고 또
저렇게

읽으니까 다들 와 하더라고요, 정말. 네. 아,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 가운데 복장이 정말 가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쫙 달라붙는 반바지에 옷에 가방도 저희는 음식도 싸들고 이렇게 탁 등산 메고 모자 쓰고 올라가는데 그냥 허리춤에 딱 혁대 같은데 물 두 개 딱 꽂혀 있고 가볍게 막 거의 속보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지? 근데 제가 한라산 오르고자 뭐 검색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유튜브나 동영상들이 많이 떠서 이렇게 보니까 기록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8시간 걸렸다면 뭐 4시간 이내로 혹은 3시간 30분대로 왕복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장 자체가 달라요. 나이도 관계없더라고요. 나이든 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아무튼 기록 경신을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잘 달리기 위해선 가벼워야 되는구나. 복장부터가 달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019년, 18년부터 사진 찍은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한번 바꾸면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용량이 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더 이상 안 찍혀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꽉 찬 거예요.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막 치우고 그런데 다른 거 열 때도 저장 용량 꽉 찼다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어제는 작정하고 수천 장을 지웠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쫙 보면서 수천 장을 지웠어요. 4기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네. 기계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기계는 512기가로 바꾸면 되지만 인간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담아낼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습니다. 마냥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마냥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만을 담아낸다면 앞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제는 지우기를 잘 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의 것만 쌓아두기보다는 하나하나 잘 지워나가서 미래를 향한 또 다른 꿈과 도약을 향한 그러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 하나하나 잊어먹어야 또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나 이 정도면 됐어. 과거만 바라보고 아, 참 잘 살았네. 감사하네. 이러기보다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변함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워나가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 최영광 씨는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여러 전문병원들을 거치면서 전문의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노스 웨스턴 대학의 병원에서 암 치료 전문 교수로 또 의사로 그리고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국 내 암 임상치료와 희귀암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참으로 귀한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암 환자들이 힘들게 치료의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진료팀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치료의 과정을 마친 환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장을 수여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특별히 폐암 치료

12주의 보조적 항암 요법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12주가 끝나는 날에 항암 치료 수료 상장 Certificate of Chemotherapy Completion 네. 항암 치료 잘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를 드리고 또 면역치료 100회째를 받은 소수의 환자들에게 면역치료 100회까지 받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회복의 증표가 될 상장 Certificate of 100th Immune Therapy 100회의 면역치료를 수료했다고 하는 증서를 상장으로 수여합니다. 마치 파티를 벌이듯 의료팀과 병원 직원들이 항암치료 주사실을 찾아가지고 그 식구들과 함께 가서 축하를 벌이고 노래를 부르고 상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벤트로 기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병원 뭐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에서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치료 뭐 한 단계 딱 마무리했을 때 같이 축하해 준다든지 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던 중 이분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답니다. 꼭 치료가 성공한 과정만 축하해야 할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결과가 아닌 태도를 축하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변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 환자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의 스토리만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치료에 임하는 다른 분, 세 분을 위해서 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속된 모든 치료에도 반응이 없던 세 명의 환자들에게도 인내의 상장, Award of Endurance 라고 하는 상을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환자들 모두 지친 삶에 큰 활력과 격려가 되었다고 고백했고 받는 분들, 가족들, 그리고 수여하는 모든 병원 식구들이 함께 눈물을 글썽이며 그 자리를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축하 이벤트가 있던 그날 그동안 일절 변화가 없던 새 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는 신호들이 보여졌습니다. CT 결과도 좋게 나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인내로서, endurance,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치료의 과정만이 아니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요. 힘이 딸려요. 저도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이제 후반대로 넘어가는데요. 예전 같지 않은 걸 느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저도 이젠 딸려요. 힘이. 네. 언제나 열심히 달릴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요즘은 긴장하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도 버려야 하는 것도 지워야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만 딸리나요? 아니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어져요. 달리기 속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 듭니까? 이제 그만할까? 아 때려칠까? 아유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잘 견디며 변함없이 달려야 합니다. 잘 달리고자 하면 꽉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9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그 길이 어려움이 많지만 인내하며 과거를 좀

0: 기워나가며 가볍게 가볍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면류관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G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샬롬.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이 아침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가득히 넘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부부가 아닐까 하는데요. 남남으로 만나서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계신 그분과 어떤 부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경은 가정의 시작과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산다라고 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영과 육이